0: 오늘 나라사랑축제에 자원봉사자로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멋진 공연 하나하나가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특히 어린이 합창단의 맑고 힘찬 노래와 공연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더욱 평안하고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나라에 감사하며 나라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서 더욱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어제 드디어 여러분 말로만 듣던 그 2026 나라사랑 축제가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렸는데요. 어제 자원봉사로 수고하시면서 나라사랑축제 함께 하셨던 여수수정로교회 우리 박경숙 집사님의 목소리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또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제일 좋으셨는지 또 너무너무 수고한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응원의 말씀, 격려의 말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저는 어땠냐고요? 저는 어제 처음으로 김연아 선수 어머니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왜 김연아 선수가 공연할 때 어머니가 그 공연을 보지 못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우리 어린이 합창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아 실수 안 해야 될 텐데 잘해야 될 텐데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저는 공연을 볼 수가 없었었고요. 마지막 엔딩곡을 할 때 다른 분들은 다들 아쉬워했는데 저는 그때서야 정상적인 호흡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만큼 어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나눠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주파수를 통해서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많이 들으세요. 폰에서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전남동부를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했더란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 계시다면 아니면 24시간 신방이 필요한 분 계시다면 극동방송을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24시간 친구가 되어드리고요. 24시간 신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나라사랑 축제를 보시고 마음이 어떠셨는지 네 감동을 전해주셨는데요. 8633님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고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 연습하고 수고한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7906님께서는요.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엄청난 노력이 눈에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라고 네 문자 주셨습니다. 또 우리 9507 이봉진 집사님 어제 오셨었군요.

어린이 합창단 너무 수고하셨어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소감, 네, 보내주셨고요. 또 어제 웅장한 축제, 감격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황경희 집사님, 0782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나라사랑 축제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다 끝나고 나가는 길에 옆에 계신 분께서 처음에 별 기대 안 하고 왔었는데 어린이들의 공연이 너무 멋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그 말씀 처방전, 말씀 당터 문정태 목사님 만나서 악수하셨다고. 네. 여러분, 오늘까지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말씀 닥터 문정태 목사님, 네,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진남실내 체육관에 오셨나요? 우리 나라사랑축제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다른 데서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제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연습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연을 올려드린 우리 어린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의 문자도 한번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면 네, 어린이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 온 것도 아니고 엄청난 가수가 온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이 올려드린 찬양이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어린이 700명이 올려드린 찬양인데요. 저는 왜 성경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올려드리는 그 정성을 다한 찬양.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고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공연했던 곡 중에 한 곡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어제 또 오지는 못하셨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생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지요. 여러분들도 소감 남겨주시면 우리 방송으로 그 기쁨, 그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연했던 찬양 중에 들려드립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사랑해뜨란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제 저녁 7시 진남실내 체육관에서 있었던 2026 나라사랑 축제 오셨던 분들, 보셨던 분들, 들으셨던 분들의 소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배를 타고 거문도에서 이거 보러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전화로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유, 반갑습니다.
1: 예.
0: 집사님.
1: 예.
0: 아, 권사님. 우리 예. 지금 사랑해드란 애청자들께 권사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1: 예. 뜻밖의 않게 갑자기 춤추게 돼서, 식사를 대접하다가 말고, 거문도에서는 예, 박경리 권사예요.
0: 박경래 권사님이시네요.
1: 예, 예.
0: 권사님, 저희가 이 나라사랑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전화를 많이 드렸잖아요.
1: 예.
0: 근데 거문도에서 배를

0: 타고 오셨기 때문에 마치고
1: 네.
0: 돌아갈 배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셨었잖아요.
1: 예.
0: 네. 근데 어떻게 공연을 보시고 잠은 잘 주무신 거예요?
1: 예. 하나님 은혜다.
0: 네.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1: 두드림교회 핫팩에서 애기들 시켜서 예.
0: 네, 우리 두드림 교회에서 우리 거문도에서 오신 권사님 잠도 재워주시고 지금 또 아침 식사도 섬겨주시는
1: 예.
0: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예.
0: 권사님 어제 나라사랑 축제 보시면서 마음 어떠셨어요?
1: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저만 보기 아까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아, 여기 6분만 보기에 너무 아깝고, 전국적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나가서 미국만, 옛날에 갔던 미국만 전 세계로 가도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그렇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0: 그죠. 전 세계 어디
1: 예.
0: 내놔도 괜찮겠죠?
1: 예. 상당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예.
0: 권사님, 거문도에서 배 타고 여기
1: 예.
0: 오시면 시간 얼마나 걸려요?
1: 많이 걸려요. 왕복, 5시간 잡아야지, 왕복.
0: 거문도에서요?
1: 편도가 한 2시간씩 걸리고, 두 번이니까 4시간 걸리죠.
0: 어머나, 그렇게나 배를 길게 타고 오신 거예요? 네, 어제 공연 보시니까 배를 오래 타고 오셨지만 잘 왔다는 생각 드시던가요?
1: 처음에는 여러 가지, 내가 중간에 쉬기도 하고 저녁 7시를 보는 것이, 이렇게
0: 네.
1: 이런 시간이 괜찮을까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평상시 다른 옛날에 이런 적었던 흔적이 조금 있어요. 이런, 뭐라고 할까, 이렇게 볼수 있는 공연 같은 거를. 근데 제가 생각 이외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제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0: 네.
1: 우리 최하장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고 전파 선교사라고 주셔서 사실은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0: 네.
1: 제가 얘가 와야 될 건가 하고 근데 여건을 주셔서 왔는데 정말로 시간이 아깝지 않다. 나만 보기는 좀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놀랐어요. 그래서 예. 방송국에서 얼마나 기도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이렇게 참여를 하셨을까 하고 조금 성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 전 세계를 나가도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0: 네.
1: 들어요. 예.
0: 권사님, 이제 또 몇시 배로 거문도로 돌아가세요?
1: 예. 1시 10분
0: 1시
1: 배로
0: 10분 배로
1: 가요.
0: 가시는군요. 거문도에서 극동방송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1: 저희는 집이 조금 되게 해서, 여기 여수국동은 안 들리고,
0: 네.
1: 제가 제주국동을 한 30년 이상 들었어요.
0: 아, 거문도에서는 또 제주 극동방송이 많이 들리시는군요. 네. 우리 권사님, 어제 수고한 어린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1: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100점짜리라고 생각해요.
0: 네. 거문도에 계신 또 이웃들도 같이 와서 보셨으면 더 좋았겠지요?
1: 그랬으면
0: 네.
1: 좋겠는데, 우리 이제는 못하는데, 그런 이 다음에 여건이 있으면 한번 같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다음에도 좋은 공연 있으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두드림 교회에서 또그 주무실 수 있는 장소 제공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최화정 권사님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네.
1: 여보세요?
0: 네, 우리 최화정 권사님은 거의 한달 전부터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계속 오셔서 봉사를 해주셨어요. 권사님, 전화로 팔로업 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어제 공연까지 보셨는데, 마음 어떠셨어요?
1: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성도님들이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이 자리가 넘치고 있구나 하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한 공연이 너무 잘 준비돼 있고, 우리나라 일대기를 찬양으로 또 몸으로 종합 예술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이 정말 멋졌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10분 잘 발휘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과 또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모두가 정말

0: 로 이렇게 독려를 하신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 거문도 권사님이 실제로 오시니까 어떠세요?
1: 너무 행복했고요. 이분의 인생에 아, 참 멋진 추억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드릴 수 있는 좀 매개체가 될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0: 네. 우리 거문도 멀리 있는 섬에서 이 공연이 너무 보고 싶은데 마치고 나면 돌아갈 배편이 없어서 고민하는 우리 거문도 권사님을 우리 최하정 권사님이 숙박하실 곳 아침 식사 제공할 테니까 꼭 오세요 해서 이 일이 성사가 됐습니다. 권사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1: 아이고, 아닙니다.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0: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두분 권사님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직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이렇게 거문도에서 왕복 배를 5시간 타셔야 된대요. 이렇게 타고 힘들게 오셨지만 너무 좋았다고 고백하는 고백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주권을 잃고 정말 네, 어두운 삶을 살다가 빛을 회복한 날이잖아요. 우리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우리의 영혼들도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의 교회들도 다시 한번 빛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들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광복해요.

0: 네. 여러분, 어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소감을 생방송으로, 네, 소개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니까요. 우리 7174님께서 어제 저녁 4시에 권사님 부부 모시고 갔는데요. 얼마나 좋으셨는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어요. 손뼉을 치시면서 찬양을 하셨는지, 오늘 목도 아프고 손도 아프다고 하시네요. 울었습니다. 연습하면서 얼마나 아이들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손뼉이 절로 처지더라고요. 오늘도 시각장애인 섬기러 가는데요. 갔다 와서 얘기해 주기로 했어요. 정말 준비위원님들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우리 0010님은요, 육공주네입니다. 실제로 따님이 6분을 홈스쿨링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그 따님들을 다 데리고 어제 나라사랑 축제 오셨더라고요. 전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우리 육공주네 어머님 잘 계셨어요?
1: 네.
0: 네. 어제 진남실내 체육관에 육공주랑 앉아 있는 거 봤어요.

0: 네, 저희도
1: 네.
0: 시키면 됐어요.
1: 아니, 여섯 명의 자녀들 데리고 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0: 저희가 극동방송 들으면서 나라사랑 축제를 계속 들었는데,
1: 네.
0: 저희 아이들이랑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랑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사실 신랑이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빼고, 우리끼리라도 가자 했는데, 감사하게도 신랑이 일을 뺄수 있고, 그래서 어제 이제 다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1: 네, 어떠셨어요?
0: 저는 보는 내조록 울컥울컥하기도 하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또 얼마나 연습을 하는 동안 많이 고생을 했을까 하는 그 짠한 마음과,
1: 네.
0: 또 애들이 또 너무 잘해주니까, 저희
1: 네.
0: 아이들도 사실 그런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1: 아.
0: 그래서 너무 새롭고, 너무 좋고, 그래서 저희 신랑도 너무 좋다. 우리 내년에 또 오자. 이거는 우리가 꼭꼭 와도 되겠다. 할 정도로
1: 네.
0: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합창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청을 해봐야지 해놓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신청을 못했는데,
1: 네.
0: 어제는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신청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1: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 한 집에서 3명까지 보내는 기록을 세우는 건 봤었거든요. 우리
0: 네.
1: 6명 기록 한번 세워볼까요? 네. 우리 유공준의 어머님, 어제 또 아이들이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더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 아이들이 또 어떤 나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던가요?
0: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제 보고 잠깐이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차에 오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도 너무 좋고 감사하다,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1: 네. 손양원 목사님 그 장면 보면서 또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0: 네,
1: 네.
0: 맞아요.
1: 우리 육공준의 어제 우리나라 사랑 축제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네요.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육공준의 아름다운 나들이에 우리가 함께 할수 있어서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집사님 늘 건강하시고요. 자녀들 소식 가끔 전해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자녀 6명을 데리고 어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0010님, 네, 문자, 육공준의 문자셨고요. 또 6167님께서는 어제 그 현장 사진을 너무 잘 찍으셨네요. 야, 우리 행사 사진, 우리 6167님한테 맡겨도 되겠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동이었고요. 축제 잔치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응원과 격려. 좀 전에도 찬양이 나가고 그 박수와 함성 들으셨지요? 찬양은 그 노래의 끝이 아니라 이 박수와 함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받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오셔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계신 곳에서 박수와 환호로 그 찬양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제 우리가 같은 감동을 가슴에 담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그 기쁨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사연을 가지고 함께해 주셨는데요. 서울에서 앞이 잘 안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여수까지 나라사랑 축제를 보러 오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요. 제가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예.
0: 네, 방송 연결됐습니다.
1: 네, 방송, 예, 연결됐어요. 예, 수고하십니다.
0: 어제 서울에서 여기까지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셨잖아요. 마음이, 예,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네. 제가 국동방송 열렬한 청취자인데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듣다 보니까 해마다 나라사랑 축제를 어김없이 올해도 하길래 네, 저는 눈이 안 보이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0: 네.
1: 그런데 여기에 또 관심도 있고 하여 신청을 해가지고 여수에서 한다고 그러길래 여수하고 또 이번에 익산에서도 한다고 그러길래 여수를 포함하여 오늘 익산에서 공연하는 것까지 보기로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또 평소에 금반악기를 비롯한 기타, 드럼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이기도 하고 악사예요.
0: 네.
1: 그래서 교회 반주도 많이 했고 또는 노래방 기계가 활발하기 전 당시에 일반 음악도 연주도 하고 활동하고 그런 사람인지라 그래서인지 뭐 장르를 떠나서 모든 음악들을 다 좋아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어김없이 또 이 어린 합창단 공연을 또 보고 싶어서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쉬워서 오게 됐습니다. 예.
0: 네. 어제 공연 함께 하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1: 예. 역시 그 아이들 합창이 선율이 곱고 화음이 남다른 그런 연습을 무진장 많이 했을 텐데 화음이 좋더라고요.
0: 네. 오늘 또 네. 익산에도 공연을 보러 가실 텐데요.
1: 네.
0: 하나님에 대한 기대

0: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실 거예요?
1: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는 평소 때 음악 즐겁게 보고 하던 그런 마음으로
0: 네.
1: 또 즐기려고 합니다.
0: 네.
1: 은혜스럽게 또 즐기려고.
0: 앞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른 네. 지역을 찾아다니실 때 그런 어려움들은 또 어떻게 이겨내고 계세요?
1: 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예.
0: 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통해서 또 많이 도와주시나요?
1: 네,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0: 네.
1: 제가 말 마치 알고 다니는 것이냥.
0: 네.
1: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0: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수까지 나라사랑 축제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공연,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이렇게 앞이 안 보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서울에서 오셔서 공연을 보고 계신 분도 계셔가지고요. 제가 전화 연결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1045님께서요. 모두 감동이었습니다. 박수를 많이 쳐서 손이 아프시다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또 7174님께서는요. 어쩌녁 4시에 권사님 부부 모시고 가셨는데 네, 너무 좋아하셨다고 제가 좀 전에 소개해 드렸고요. 또 교회에서 단체로 네, 버스로 오신 분도 계시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응원과 사랑과 함성에 힘입어서 아이들이 비록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박수해 주시고 함성해 주실 때 새 힘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5217님께서는 영상으로 보셨다고 7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한 목소리와 한 몸으로 찬양하는 모습, 율동하는 모습 너무 감동적이고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어찌나 이쁘든지요. 긴 시간 준비한 아이들의 정성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1316님은요. 일하다가 유튜브 생중계로 봤는데요. 너무 웅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에서 직관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셨다고요. 또 준비하신다고 우리 직원들 몸살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네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1316님 감사드리고요. 2483님 광양에서 어제 오셨네요. 네, 어제 여수 나라사랑축제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연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참 감사했습니다. 은혜로 행사가 마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어제는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우리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나라가 이런 일제강점기가 있었다. 이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 어려운 시절의 이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어제는 꿈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었지요.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잠시 가질까요? 저 성벽을 향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네, 광복절을 기념해서 2026 나라사랑 축제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었고요.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515님께서요, 50이 되도록 어제처럼 광복과 또 복음 방송의 소중함에 대해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느낀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참여를 사실은 망설였었는데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싶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515님 감사합니다. 1045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해서 다 함께 저녁 먹고 10명이 함께 승합차로 갔었는데요. 세신자 성도 할머니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연을 보셨다고 하네요. 교회를 나오니까 이런 데도 데리고 다닌다고 온 동네 소문내면서 전도하기로 하셨다고 하십니다. 아유, 1045님, 세신자 성도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네요. 특별히 우리 세신자님들,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이 노래 나올 때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였을까요?

네, 이 노래 나올 때 새로 오신 분들,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1487님께서는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맴 돕니다. 어제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7752님께서는 어제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공연보다 기쁘고 감동을 주는 기독 공연이 있음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흐뭇하게 바라보셨음을 기쁘게 동참해서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아침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7752님 정말 그렇지요. 이 세상에 얼마나 유명한 가수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의 공연이 이렇게 큰 감동을 주네요. 네, 지금 흐르는 노래는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건전 가요들인데요,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소개하는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또 새로 오신 분들, 전도 대상자들이 큰 감동을 받으셨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곡 한 곡 한 곡 끝날 때마다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 사랑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오늘 어제 있었던 그 감동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함께 도달해야 할 곳, 손잡고 도달해야 할 곳은 바로 복음 통일 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메들리 들려드리면서 사랑했더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복음만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 지하교회 장로예요. 다시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도서 1장 여수 3일 교회 박시후 청년의 낭독입니다.
1: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0: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장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은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첫째,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라고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정복 이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것인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전합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하지요.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거룩한 구별을 의미해요. 우리는 간혹 죄악이나 세상 유혹에 대해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을 품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 연민을 품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입니다. 가나안 민족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해요. 영적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신다고 해서 내가 손을 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더욱 담대히 그 싸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어 3절 4절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여자와의 혼인을 엄격히 금합니다.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하지요.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에요. 돈과 성공, 이 땅의 쾌락을 상징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므로 5절에서 보듯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한 세속적 가치관을 말씀으로 부수고 깨뜨려야 해요.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무엇이든 철저히 부수어야만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아직 끊어내지 못한 욕심과 유혹, 우상은 무엇인가요?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듯이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둘째, 그분의 사랑과 약속으로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우상을 파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해요. 여기서 성민은 한자의 뜻 그대로 거룩한 백성을 말하지요. 우리의 거룩함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진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성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땅도 없고 인구도 가장 적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고자 하셨어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이유에는 조건이 없어요. 8절이 말하듯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 하신 그분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공짜로 건지신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나를 죄의 노예 신분에서 건져내어 그분의 성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출애굽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거나 잘났다는 생각에 은근히 우쭐대며 교만해지진 않나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속량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나요? 돈을 우상으로 섬겼지만 친구의 구원과 돈 사이에서 구원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모태신앙인으로 어려서부터 십일조를 하다 보니 제게 돈 우상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 전 펀드 매니저인 친구의 권유로 단시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에 투자했는데 돈이 금세 모이자 욕심이 늘어나 투자금은 어느새 7천만 원으로 불어났지요. 하나님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수익률만 바라보며 재물의 신을 섬기다가 결국 폰지 사기를 당해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펀드매니저인 친구가 고객들의 투자금을 사기당한 상황에 매우 힘들어할 때 그 친구에게 교회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친구는 나중에 꼭 오겠다며 저를 포함한 고객들 대신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밤낮으로 방법을 찾았어요. 언젠가는 투자금을 돌려받을 거라 생각하던 중 펀드매니저 친구가 교회에 오겠다며 연락해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돈을 내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 기쁨보다 원망이 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 안의 재물우상을 회개하게 하시며 친구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돈은 돌려받지 못해도 돼요 라고 고백하도록 제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제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 교회 전도 축제 때 친구와 배우자, 아기가 함께 교회에 오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비록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는 8절 말씀처럼 재물의 종으로 살던 저를 속량해 주셨답니다. 돈보다 중요한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0: 저의 적용은 지금은 교회에 오지 않는 그 친구에게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선포합니다.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지요.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지금까지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날마다 되풀이하세요.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언약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분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풀겠다고 하십니다. 반면 10절에 보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계명을 무시함으로 미워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지체함 없이 하나님의 보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보응하시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죄를 짓고도 매를 맞지 않고 방치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환경을 맞고 징계하셔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 보응을 통해 죄의 길에서 속히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말씀처럼 오늘 주께서 내게 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성민된 자의 모습이에요. 이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조건 없이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여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은근히 우쭐대고 교만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속된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재단들을 헐어내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천대까지 베푸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인애를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가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급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0: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

0: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늘릴 시간은 여수 헤어룸 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금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다 같이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요, 금식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적 의미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아주 간단해요. 의미는 간단한데 방법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 해칠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게 금식이고 단식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한 영적인 행위를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금식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금식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 세상 앞에 당당하고 담대한 크리스천으로 서고 쓰임받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하나의 영적인 신앙의 행위 아니면 경건 생활의 차원에서 금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자, 이러한 금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건 생활 트리오를 얘기할 때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 얘기를 할 때 빠뜨리지 않은 게 뭐였냐면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라.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티가 나는 거예요. 내가 구제 티를 내고 기도 티를 내고 금식 티를 내버리면 경건이 어그러집니다. 경건스럽지가 않아요. 오로지 예수 티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 그 말입니다.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티가 나게 하시고 예수 똑 닮은 판박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에 이 경건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티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럼 경건이 어그러지고 예수 판박이가 깨지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밀하게. 그런데 오른손도 알고 왼손도 알게 구제를 했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다시 6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이에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사람들 앞에서 퍼포먼스 하듯이 기도한 거예요. 나 기도 중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기도마저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고. 금식을 얘기하실 때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희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나 금식 중이라고 하는, 그래서 행색을 꾀죄죄하게 해서 말입니다. 이거 티내지 마라. 티를 내는 순간에 금식의 모양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구제티, 기도티, 금식티는 내지 말고 예수티만 내는 예수 판박이로 살아라. 사랑하는 헤어오름의 식구들이요, 한 끼 금식 해보셨어요? 아니, 하루 금식 정도는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금식 3일 말입니다. 해보셨습니까? 5일 금식 정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종종 해볼 필요가 있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만 하면 굶식이 돼요.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며 읽기도 하고 찬양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품 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금식을 하면 육체적으로도 아주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영양이 공급이 중단된 거잖아요. 밥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안에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에너지, 지방일 수도 있고 지방 간일 수도 있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축적된 에너지를 말입니다. 3일 동안 72시간 금식을 하게 되면 손상된 단백질이나 병든 세포를 분해하는 내부 청소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부 청소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체지방이 연소가 되고 혈당이 안정화된대요. 그 나쁜 면역세포는 죽고 새로운 면역세포가 3일 금식을 하게 되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몸 안에 있는 필요없는 독소나 노폐물을 싹 빼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나긴 금식은 건강을 해칠 수 있지만 짧은 금식은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정치가이고 과학자였고 저술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 말입니다. 프랭클린이 했던 말은 모든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이 뭐냐? 휴식과 금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의사가 금식 처방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금식약 탈 수가 없습니다. 금식은 본인 스스로가 처방하는 거예요. 그 금식을 복용하듯이 해보면 하루 금식이나 3일 금식 정도 해보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금식은 영적으로도 아주 유익합니다. 육적으로만 유익한 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제가 했던 금식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올수돕과 올인이 교차하는 지점이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3일 금식을 해보고 5일 금식, 일주일 금식을 해보고 21일 금식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나의 모든 것이 올수돕대요. 금식 기도하면 나의 모든 것이 올수돕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그게 금식기도의 매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일상의 삶들 있잖아요. 바쁘고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일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올수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올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이 금식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올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는 일에 올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봐보세요. 금식 기도하면서 자신의 일을 올수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데 올인했던 신앙의 선배들, 모세를 봐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왔을 때의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40일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움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셨어요. 한나, 자식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없었어. 그 참 서러운 세월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올수돕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줬어요. 엘리야도 40일 금식기도 했고요. 에스라나, 느헤미야 선지자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어요. 에스더 왕비 기억나시죠?
예수도

왕비는 나라와 민족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기 가운데 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금식 기도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3일 금식도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공생애 퍼블릭 미니스트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적인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공인으로서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죄악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죄인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그 공생애적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죠? 사생활을 접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때에 예수님은 화려한 출정식을 했다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면 대중연설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퍼포먼스를 했다든지 그게 아니고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면대면의 은밀한 금식 기도를 통하여 공생애의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비운 말입니다. 40일 금식을 하면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말입니다. 가장 극심한 주림과 결핍을 느끼는 타이밍이에요.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40일을 금식하고 나면. 이때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너는 떡왕이 되라는 거지. 빵왕이 되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너는 인간의 먹거리 문제 정도 해결하는 왕으로 살아라. 그 뜻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 가지고 완전히 기선제압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극적인 쇼, 퍼포먼스, 이벤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너에게 모아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꼭대기 뛰어내리면, 뛰어내려가지고. 다시 말하면 대중적인 영웅이 되라는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탄에게 절하고 세상 영광을 얻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통 같은 것은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팽개치고 그냥 고통 없이 면류관 쓰는 고통 없이 권력을 잡는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유혹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으로 나는 십자가 길만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공생애는 사탄의 권세 아래 죄에 매여 살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터로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일이거든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할 거냐? 금식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욕심과 야망을 다 비워 개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빵빵하게 채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영적 싸움의 사탄마귀의 싸움을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마귀의 머리를 정조준하여 타격을 합니다. 영적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선점을 해요. 누가? 예수가. 뭘로? 금식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40일 금식은 주림과 결핍에 시달리는 순간인 반면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에너지를 채워요.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을 해. 그리고 기도의 엔진에 시동을 거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금식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던진 미끼 속에 독을 단칼에 뵐 수 있었고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호름의 식구들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후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금식 안 하셔도 될 뿐이에요. 기도 안 해도 될 뿐이에요. 그런 능력,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난 후 공생애적 삶을 살았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 금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도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찬송하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뭘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리 되어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 우리 해오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모든 교회들은 어려운 일, 복잡한 일, 힘든 일, 뭔가를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교회가 다 금식을 했어요. 교인들이 전부가 다 금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세계 선교의 첫 걸음마를 떼는 가슴 설레이는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귀족과 노예들이 다 섞여 있는 다문화, 다인종 그런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천들만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할 교회로 개척을 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다인종들이, 다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의 초대 목사가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초청하여 팀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했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할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그리 두 명의 지도자를 통하여 교회는 부흥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같은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딴 데로 목회지를 옮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두 명의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즉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주를 섬겼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성령을 통해서 명이 떨어졌어요.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명령만큼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예수님 더러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덜해. 솔직히 말해서 안디옥 교회 두 분의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이 명령과 이 지시는 아브라함보다는 덜합니다. 예수님보다는 덜한 거지.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결정하기. 오히려 하나님께 뭐라 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안 될까요?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 목사는 목회하도록 냅두고 평신도들 중에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교인들 중에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아니라면 성령님 둘 중에 한 명만 보냅시다. 우리하고 딜을 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시면 우리는 바나바 목사님 모시고 교회에 섬길 거고 성령이 바나바를 찜하시면 우리는 바울 목사님 모시고 목회 아니면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는 되지만 왜 두 사람 다 파송하라고 하십니까? 드림일 수도 있어요. 따질 수도 있어요. 둘은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금식은 내 육체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인 밥을 끊는 것입니다. 밥을 끊는 거예요. 금식은. 음식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 기도는요? 성령님, 나의 상식과 계산과 교회 사정과 형편, 교인들의 인간적인 안위를 내려놓습니다. 끊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이게 금식 기도를 하는 목적입니다. 금식은 밥을 끊어내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끊는 거예요. 나의 계산, 나의 생각, 나의 안위, 교회의 형편, 환경 처지 이걸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권 이양하는 거죠.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믿음의 레파토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이르실 때까지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라사대 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그 말이에요. 성령이 이르시고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때가 와요. 이걸 바꿔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했냐 그 말이에요. 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기 위함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기 위한 예배가 되고 금식 기도가 되냐 그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금식하면 세상의 와이파이가 끊어져요. 그 하나님과의 채널이 명확하게 맞춰주는 영적 무음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와이파이가 여기저기서 뻥뻥 터집니다. 주님의 소리에 내 안을 꽉 채우는 거죠.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말씀 에너지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일사천리로 갑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하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것일까요? 원래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다시 물어볼까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금식과 상관없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 곁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해요. 왜? 세상 소리가 너무 크거든. 볼륨이 커. 염려의 소리, 근심의 소리, 더움의 소리, 여러 가지 잡다한 기계 돌아가는 작동하는 소리들,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불만의 소리들, 불평의 소리들이 너무 크게 들리고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말씀 에너지로 꽉 채우고 살면 세상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능력 있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안수는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두 분 목사님 머리 위에 안수하여 파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복을 비는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됨의 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몸은 안디옥 교회를 떠나지만 모든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떠나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은 바나바와 바울 목사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안수한 거예요. 여러분이 두 분 목사님이 가는 그 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눈물 흘린 금식 기도가 동행합니다. 이런 의미로 안수하여 파송한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 보내는 선교사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의 영적 공동체로 강력하게 묶인 거지. 선교사를 보내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로 후원하고 두 분의 사역에

0: 거룩한 동역자로 서겠다는 결단이 금식기도였고 안수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금식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품고 싶은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 품기 그 일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으로 동참했어요. 그리고 두 분 목사님은 순종으로 동참을 했어요.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입니다. 배고픔, 허기짐을 통해 육체의 소리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세상의 볼륨을 줄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분별해 내는 것 말입니다. 이분들의 금식 기도 후 파송 후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 그때부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아닙니까? 그리스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고 유럽 제국으로 그리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고요. 한 교회의 순종의 금식기도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씩 찾아요. 당신의 큰 일을 맡기고 싶을 때. 그 큰 일을 맡기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을 찾냐면 금식하며 자기를 비우면서 말씀 에너지로 꽉 채우려고 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세상은 배를 채우고 배가 부른 사람을 원해요.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배를 비우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굶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은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 말입니다.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참된 금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 얘기했습니다.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 이 경건 말입니다. 경건은 포장지가 아닙니다.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구제 티를 내고 금식 티를 내고 기도 티를 내서 포장지를 정말 보기 좋게 잘 꾸며서 가꾸어 놓으면 야, 저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이네. 근데 속을 박스를 열고 들여다봤더니 경건의 내용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러면 허당이지. 경건은 포장지가 아닙니다. 목사 포장 좋지. 그럴싸하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경건할 거라고. 딱 포장으로 세팅된 것처럼. 근데 그 목사 속을 박스를 들여다 놓고 뜯어 놓고 들여다 보면 경건의 능력과 모양이 없으면 허당 목사지. 경건은 내용물입니다. 그 내용물을 예수로 꽉 채우고 예수 티가 나게 예수 판박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 해우름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5393 여수 해우름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금요일 이 시간은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고요.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집트의 잔혹한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절망뿐이었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였는데요. 하나님은 그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 홍해를 가르시는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또 훗날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었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방왕의 마음을 움직여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극적인 회복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처럼 성경 속 역사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단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나라와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 지역과 교회,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샵 0153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 보내주시고요. 또 이 시간 생방송 전화 연결을 통해 기도받길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 하나로 전화 주시면 전화를 통해서도 기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 기다리면서 첫 찬양 함께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바리톤 홍성선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광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또 전화를 통해서 기도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샵 0153번입니다. 우물정 0153번. 샵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생방송 전화 연결을 통해서 기도받길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겠는데요. 문자와 전화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샬롬. 우리 모두 성도님 소망이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목사님 올해 나라사랑축제가 특별히 우리 호남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진행됐고요. 목사님께서 현장에 직접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저도 큰 은혜와 감동 가운데 지금도 그 여운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0: 어제 현장에 가신 분들 또 유튜브 중계로 함께 하신 분들이 너무나 큰 은혜의 현장이었다라고 고백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오후 7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목사님 오늘 소망의 기도 첫 기도는 이 나라사랑축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며 어린이 합창단 단원, 교사, 부모님들 또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 그 손길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부어주시도록 첫 기도 함께해 주시죠.
1: 하나님, 어제는 여수에서 열린 동방송 나라사랑축제를 통하여서 그 여수 땅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그리고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자녀들의 헌신을 통하여 목마른 저희들이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곡 한 곡 공연을 통하여서 울고 웃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은혜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술을 통하여서 원수와 부수자를 잠잠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여 그 약속이 성취 되었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그 헌신을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땅을 살릴 길이 복음에 있으며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땅을 살릴 역사를 위에 쓰임받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그리하옵나니 아버지여 오늘 정복익산

0: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나란사랑축제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심을 믿고 또한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그 익상 땅을 향한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일하심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고
1: 아멘.
0: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극동방송 직원들의 스태프분들 헌신하는 이들 하나님 교사 하나님 장회까지 아버지 참석자들에까지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성령의 하나님 불로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 쓰임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림을 온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리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오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의 강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어버린 이 땅에 길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여 강을 은혜의 강을 다시 한번 세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이 하나님이 오늘 나라 사랑 축제에도 더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1: 아멘.
0: 감사드리오며
1: 아멘.
0: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나라 사랑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마음으로 첫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7014번님께서 8.15 광복절을 기념하며 이 땅에 참 빛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국민 모두가 이 빛을 지켜나가길 원하며 국가의 안보가 더 튼튼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평화, 안정, 기쁨, 소망 있게 하시고 자녀들 결혼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사연 남겨주셨는데요. 목사님 우리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또 7014번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광복을 통하여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자신의 생명을 드려 하나님 땀을 드리고 피를 드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이 땅을 여기까지 지켜왔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또한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앞으로 지켜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남북관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민족의 선구자들이 되어서 이 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렇게 일할 때에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들임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 7014 성도님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담이 하와를 만나듯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의 자녀분에게 아버지 예비하신 은혜의 베풀이 있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아버지여 눈을 열어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의 근원되어 주시오니 사랑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는 하나님 7014분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리옵나니 자녀분과 부모가 함께 기도하여 그 가정에 예비된 은혜를 거두는 귀한 은혜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옵나니 좋은 소식 듣게

0: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7014 분 성도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심으로 크신 하나님 앞에 더욱 귀히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0813번님, 아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10년 전 자궁 근종 수술을 받은 후 여전히 체력이 약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교회와 가정, 일터를 섬기는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주시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0813번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남편의 아내를 위한 기도, 하나님 기도하는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아내분 가운데 아버지 샘을 행하시고 하나님 그 남편분의 사랑과 하나님 섬김으로 하나님 더욱 건강한 가정과 삶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 부부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수술 하나님 받은 후유로 인하여서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더욱더 하나님 건강하고 힘있게 섬기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삶의 자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크게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귀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실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특별히 남편분에게 주님 기도의 은혜와 사명의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주님께 그리 해주실 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사연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0153번 수신인 번호에 샵 0153번을 입력하시고 내용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기도 사연 함께 나눌 텐데요. 1041번님, 86세이신 저희 시어머니 최학자 권사님, 기력이 없으셔서 입원 치료 중이신데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9507번님, 엄마께서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응급실도 가신 적이 있지만 여전히 붓기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정맥 또 신장도 또 아픈 가운데 있는데 아픈 곳을 예수님 만지셔서 다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목사님, 더운 여름철이라 또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기력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1041번님, 9507번님의 어머님들 외에도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죠.
0: 아멘. 하나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력이 없으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나님 그 생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기를 공급하여 주시듯 하나님 죄학자 하나님 어머님에게 아버지여 주님의 생기를 하나님 그 호흡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활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아버지여 그 심령의 감사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기쁨은 육신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기력이 새하여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청명함이 해를 입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하게 남은 여생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0: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가정과 교회의 복을 버는 어머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507님 하나님 엄마의 아픈 무릎관절 빨리 낫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에 어머니를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천국 열쇠임을 아는 따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옵나니 하나님 치유받아 하나님 편안하게 고동하는 어머니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머니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무릎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붓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편안하게 생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남은 여생 보내는 하나님 9507님의 어머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어머니를 위해 눈물을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 남은 여생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로 문자와 카카오톡 이용하셔서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이 시간 마음 다해 기도할 텐데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함께하며 여러분의 기도 사연 기다릴 텐데요. 오 놀라운 구세주 김도현의 음성으로 함께하시죠.

0: 4911번님, 3311번님 두 분의 기도사연 함께 나눕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큰딸이 두 번째 자연유산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건강과 또 다음 자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312번님, 유방암으로 치료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강건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가족 주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 4911번님과 3312번님의 기도 사연 함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따님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 번이나 하나님 자연유산을 하며 하나님 그 심령이 하나님 많이 어려워졌을 텐데 하나님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니 가족의 사랑이 있으니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마음의 빈자리를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아버지, 다시 한번 큰 따님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큰 따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큰 자녀를 얻는 가정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그 여호와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얻는 생명, 기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도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을 귀한 생명을 이 가정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여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312 성도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육신이 치유될 것을 믿고

0: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그 모든 병을 일으키는 암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세포가 하나님 줄어들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그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면역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치유의 길을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여서 치료의 길이 활짝 열려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 육신과 심령과 영혼에 아버지 다시 한번 일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삶의 치유, 육신의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 뚜렷하게 하나님은 치유하실 분이시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사옵나니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을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치유하심을 보고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과 전도세상자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귀한 삶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유산과 또 암투병이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0: 아멘.
1: 9649번님, 시아버지께서 목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수술 후 염증과 기관지가 좋지 않아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목사님, 이어서 한 분의 기도 사연도 함께 나눕니다. 익명으로 연휴 기간 동안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며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9649번님의 또 시아버님을 위해서, 익명의 성도님 아드님을 위해서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시아버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넘어지셔서 하나님 목뼈에 하나님 신경 손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중환자실에서 치유받고 하나님 계시는데 아버지 그 스스로 염증 아버지 시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관지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 체액들과 하나님 그 기관지를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어서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님을 아버지여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품으시고 업어 품고 구하여 내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아버님의 서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연휴 기간 하나님 아버지여 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도원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을 만난 귀한 은혜를 하나님 이번 하나님 연휴 기간 동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1275번님,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6개월 은우 또 이 땅의 아기들이 영육이 강건하며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길 기도해 주십시오. 5263번님, 남편을 먼저 여의고 큰딸과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잘 해결되기를. 6925번님, 사랑하는 아들 건강한 청년으로 나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외에 또 방송으로 나누진 못했지만 여러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합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그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아버지요, 하나님 1, 2, 7호 하나님 성도님 아버지 가정에 선물로 주신 6개월 하나님 귀한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0: 아버지여 강건케하여 주시어서
1: 아멘.
0: 하나님이 자녀가 주님의 세대로 세워져 하나님 자녀가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자라는 귀한 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이 땅의 아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아버지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자라 아버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가정과 교회에 큰 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딸과의 하나님 갈등을 겪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하나님 우리 오이 육삼 어머니 성도님에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여호와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따님과 어머님에게 부어져 그 심령에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으로 평화로 하나님 관계의 회복으로 지혜로 임하여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온만하고 지혜로운 결정이 이루어지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의 신앙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그 앞길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6925 성도님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사옵나니 기도 제목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에서 함께했고요.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단 예술마당은 8월 10일부터 16일 오후 4시에 요수시민회관에서 예술가들의 깊은 열정과 섬세한 전문성이 깃든 예술의 터전으로 마련된 연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극의 제목은 그날 그녀는 불꽃이 되었다 윤형숙 열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91-6646 691-66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빛과 소금은 8월 15일까지 이대형 초대 개인전이 열립니다. 플로팅 시너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38-6691 06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손성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 가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스팟에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넉넉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0: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지역 성취야를 위한 종호의 기도. 오늘은 여수도 함교회 정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남 동부지역 위에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나가는 복음이 단순한 전파가 아니라 영생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라디오를 넘어 가정과 일터와 교회마다 생명의 숨결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여수와 순천과 광양과 고흥과 보성과 그 외 지역들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 행사가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담대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는 생명의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비교와 경쟁의 마음은 거두어 가시고 거룩한 연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역 경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상권과 일터에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정직한 땀 위에 생명의 공급이 있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꿈을 품고 돌아오는 도시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영생을 소유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생명의 가치를 붙드는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학교와 가정마다 복음의 씨앗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지역이 단순히 잘 사는 도시가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도시, 영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도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내일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선언문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곧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라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인간의 욕심과 이념의 장벽을 화해의 복음으로 허물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길을 열어가자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자고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오는 16일 주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을 주제로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를 열고 북한 당국에 억류돼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7명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광복절을 앞두고 적대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내용의 남북 공동기도문을 발표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총회는 광복이 우리에게 준 자유는 서로를 배제하고 정죄할 자유가 아니라 생명을 돌보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유가 돼야 한다며 광복 81주년이 생명을 살리는 목회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또한 평화 정착과 북한 동포를 위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부흥사회가 사흘 동안 여름 산상 부흥성회를 열고 결속을 다졌습니다. 예성 부흥사회는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안양선결대학교에서 제43차 전국교회 교역자 및 평신도 초청 여름 산상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성결, 다시 부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는 전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부흥사회 이상문 총재는 이번 성회가 인간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시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한다며 지친 사역자는 새 힘을 얻고 갈급한 심령은 은혜로 채워져서 예성총회가 교계와 열방의 부흥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983년 설립된 예성 부흥사회는 해마다 부흥성회를 이어오며 43개에 불과했던 교단 산하 교회를 1200여 개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청년 700여 명이 모인 2026 코스타 월드 인 부산 코스타 집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8월 무더위를 뚫고 모여든 청년들은 사흘 동안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강연자로 나선 음악 프로듀서 최영호 PD는 대중음악 현장에서 겪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신앙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최 PD는 인간적인 계획과 성공의 기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발견했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며 당부했습니다. 안동대학교 김재효 교수는 인공지능이 즉각적인 답을 내놓는 시대에 인간 고유의 사유 능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점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적 좌표와 소명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녁 집회에서는 팀룩 워십의 인도로 700여 명의 청년이 일어선 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으며 집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세상이 정해준 정답을 마치느라 지쳐 있었는데 실패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폭염 속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문을 두드리며 먹거리와 안부를 함께 전하는 교회의 돌봄 사역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나누리 푸드뱅크는 지난 11일에도 가능로 일대를 돌며 주민들에게 식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상자에는 라면과 된장, 고추장 같은 식자재로부터 신선식품까지 담겼습니다. 배달

0: 이날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각각 세 차례씩 이어졌고 골목이 좁아 탑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경차가 대신 들어가며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은평교회 갑시다교회 이성모 목사가 설립한 나누리 푸드뱅크는 한 달에 500여 가정의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품은 경기도 광역푸드뱅크와 인근 빵집, 떡집 등에서 기부받으며 당뇨를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단 음식을 빼는 등 가정별로 품목을 달리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전도가 아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시작한 사역이라며 한국교회가 교단과 개교회를 넘어 한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어제 전남 여수에서 열린 데 이어 오늘 저녁 전북 익산에서 이어집니다.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는 전국 13개 지사,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연합해 매년 광복절을 전후해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노래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문화공연입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 여수세계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광복 81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오늘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어린이들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나라사랑의 마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로 공연 실황은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전국 생중계됩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여수 순천 광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4도,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는 비교적 잔잔하겠으나 국지적인 강한 바람과 소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이진아였습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종합경제전문지 포춘에요. 확실한 성공의 법칙들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듣기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경청, 이 경청은 정말 중요한 덕목이죠. 듣기에 대한 법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3분은 무조건 들어라. 2분은 공감하라. 1분 동안 내 주장을 말하라 였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우선 먼저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5분을 듣고 1분을 말하라. 정말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라는 거죠. 많은 정신과 의사들도 사람들의 화를 풀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경청이라고 합니다. 또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경청이고요. 호감을 주는 방법도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은 성경 말씀도 생각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듣기보다 말하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음과 말이 앞서기보다 먼저 듣고 또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늘 우리 방송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활짝 열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경청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일상이야기, 감사 제목,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도록 할게요. 찬양 이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현재에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굴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마냥 그 상태로 있지 않고 거기서 위로와 도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적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생각해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주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 현재 상황에서 건짐받는 것을 넘어 그분의 성품을 따라 인도받고 지도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악인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것도 믿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알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이 순서를 바꿀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가진 삶의 습관이요, 본능과도 같은 태도입니다. 그저 힘들고 막막한 현실을 생각하기에 급급할 뿐 자신이 알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상황과 연결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더딘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말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도 말을 아끼고 지혜로운 말로 승리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0: 국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악해 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악해 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 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환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보르네오 섬에 자라는 네펜세스와 북미 대륙의 시라세니아는 대표적인 식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네펜세스는 아름다운 꽃과 화려한 모습으로 벌레들을 유인하죠. 벌레들은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네펜세스가 분비하는 소화액에 의해 벌레들은 녹아버리고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한편 시라세니아는 꽃이 아니라 잎에서 달콤한 꿀을 내뿜어 벌레들을 유혹합니다. 벌레들은 그 달콤함에 이끌려 다가가지만 한번 빠져들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도 이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매 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아름다운 찬양들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찬송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1: 아니,
0: 네.
1: 찬송가의 말씀을 기준으로 된 찬송가가 있다면은 말씀은 영원하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은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죠. 시편이 150편인데 그게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요. 말씀에 근거한 찬양. 불러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지는 게 찬양인데 오늘 작곡가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래된 찬송일수록 세대를 넘어서 계속 불려지는 찬양.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죠.
0: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들이 참 많으실 텐데 어떤 찬양들 좋아하실지도 궁금해요.
1: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내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0: 아멘. 말씀하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여러 은혜로운 찬양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찬송의 가사들,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시편 보면 150편이 있는데 거기다 뭐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아침에도 찬양 점심때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참 찬양으로 계속 연결된다면은 참 복된 삶이죠. 어떤 난관이 온다 하더라도 참 찬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아멘. 정말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이 찬양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와 오늘 여수와 익산에서 2026 나라사랑 축제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데요. 오신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계신데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멋진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익산에서의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응원하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들 전해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바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합니다. 그...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단예술마당은 8월 10일부터 16일 오후 4시에 요수시민회관에서 예술가들의 깊은 열정과 섬세한 전문성이 깃든 예술의 터전으로 마련된 연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극의 제목은 그날 그녀는 불꽃이 되었다 윤형숙 열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91-6646 691-66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빛과 소금은 8월 15일까지 이대형 초대 개인전이 열립니다. 플로팅 시너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38-6691 06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손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3536, 9954-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14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드시셨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마음이 기쁘면 목소리도 달라집니다. 웃음이 번지고 찬양은 더 힘차게 또 힘있게 울려 퍼집니다. 오늘 말씀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15장 13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어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을 가득 채웠던 찬양의 울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700명의 어린이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 그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의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웃고 또 함께 어쩌면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던 지난 여름, 아직 여름의 끝자락에 와닿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시간들이 어느새 한편의 아름다운 여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마지막이 없습니다. 어제 받은 감동이 오늘의 삶으로 이어지고 오늘 드리는 찬양이 내일의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썸머 스페셜의 마지막 날, 방송가족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썸머 스페셜 오늘도 출발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2시 왔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홀리원의 바다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함께 찬송하셨고요. 그리고 웨이홈의 달리기 여 듣고 오셨습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또 심령에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찬양과 또 하나님의

0: 말씀으로 함께 채워가는 시간이죠. 오늘도 부천 더드림교회 엄유한 목사님, 탈북민 목회자의 음성으로 칼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참 기쁨과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존 스타인백의 중편소설 진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키노와 그의 아내 조한나는 어촌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하며 이제 가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큰 진주를 찾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고 동네 사람들은 그 진주를 보기 위해 늘 키노의 오두막집을 기웃거렸습니다. 하루는 키노 부부가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들의 아이가 다쳤을 때에도 불친절하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던 의사가 몇 번씩이고 그의 집을 찾아와 과잉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도해지의 진주 장사들은 그 진주를 팔라고 몇 번이나 찾아왔고 안 판다고 하자 헐값에 사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해 그들 부부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밤중에는 강도가 침입하여 키노는 강도와 결투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행복은커녕 불안과 공포마저 조장하는 그 진주를 깊은 바닷속에 다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물질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적당한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물질만으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80억 넘는 인류가 한결같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일 것입니다. 그 평안을 열심히 찾아 헤매지만 오히려 평안 대신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 장례들에 휩싸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대 사회를 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돈, 지식, 학문, 권력, 명예 등 환경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 변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안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이기에 오히려 평안을 포장한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투시였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보혈 메들리 찬송으로 함께하셨고요. 원두 패밀리 음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혹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H. 모제 씨는 강원도 피라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또 종군 기자는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사진 촬영도 했다는데요.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 로버트 P. 모제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며 최근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고 말하며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온 건데요.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김. 이 기적 같은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우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시 왔습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또 소중한 문자 저는 읽어보면서 감사한 마음 계속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음목의 시간. 음목의 시간 이 시간은 음목회 원로 목사님들의 설교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저는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 배용주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을 중심해서 라합으로 본 성도의 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세에 성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이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이 일을 고발하게 됩니다.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도착했을 때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 지켜주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자기를 구해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내걸면 살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 불탈 때에 붉은 줄이 메어 있는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다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라합은 성도 즉 우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탐꾼을 창문으로 내려 주포냈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의 종을 보호하는 신앙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종들을 보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으로부터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주의 종, 즉 목사님들을 지금 의미한다고 봅니다. 여리고 왕은 두 정탐꾼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여리고 왕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두 정탐꾼은 주의 종들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 곧 주의 종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 즉 주의 종들을 절대로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주의 종 목사님을 해치려고 합니다. 목사님만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목사님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라합과 같은 주의 종을 영접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지키는 길이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 첫째는 주의 종을 보호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라고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라합이 스스로 붉은 줄을 맨 것이 아니라 두 정탐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는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불태울 때 창문에 붉은 줄이 걸려진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불타는 것은 재림 때 될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세상이 불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성도들은 그 어마어마한 환난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온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밖에 우리를 마지막 지대에 살릴 길이 없습니다. 라합이 맨 줄은 붉은 줄이었습니다. 파랑 줄도 아니고 노랑 줄도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구속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을 보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시작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 형제 가족들을 집에 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이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전도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붉은 줄이 메어 있는 집은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붉은 줄을 메자 이제는 기생 라합이 아니라 구원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붉은 줄은 붙잡자 이제는 기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붉은 줄이 메어 있는 집에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다 모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메고 홀로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 집안을 불러서 함께 구원받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명령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말은 그들은 선뜻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미쳤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 와야 산다는 그 의미, 교회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미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쁘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라합의 말을 듣고 라합의 집에 온 자는 다 살았고 라합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 불구덩이 속에 불타 죽게 됩니다. 그들이 믿지

0: 믿든 믿지 않든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것은 나압의 책임이었습니다. 성도는 전도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족들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먼저 구원하는 전도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에 대한 것은 첫째는 주의 종을 잘 붙들어야 모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의 신앙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친척과 친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 음목의 시간 지금까지 여수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2-69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이번 여름에 방송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얘기 꽤 많이 했죠. 아직도 아이들이 여름 행사를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전에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예배를 그냥 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성인들도 예배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냥 지켜보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리고 대상인 그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이죠. 아마 이번 주가 교회마다 여름 사역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청장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여름 행사에 참여할 때 그 본질, 목적이 흐트러질 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여름 사역의 목적은 사실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도 본질과 목적은 말씀과 찬양,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하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요. 이 시간 새깨라를 통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외치는 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함께 나눴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예배 보는 분들 없어야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당 안 가고 그냥 어떻게든 끌려가서 앉아만 있어도 그 감사한 거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남편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내가 어떻게든 가자고 하니까 아니면 애 데려다 주러 예배 보다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곡 함께 찬양하시죠. 예배합니다.

0: 트루바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79장 그리고 그 이전 곡은 온누리 워십 미니스트리 앨범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새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예배하게 된 분들 참 많으신데요. 긴 방학도 있지만 짧은 방학 어떻게 빨리 어떻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분도 있는데 이 시간에 1102번님 자 계약했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 변상화님 되시죠?
1: 네, 어디시죠?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오랜만에 연락 주시네요.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지금
1: 예.
0: 운전 중이신가요?
1: 예. 잠시만 제가 지금 차를 타겠습니다.
0: 세워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예. 잠깐
1: 잠시만요.
0: 세워주시면.
1: 예, 예. 예, 서울에서 나가서 바로 정차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아, 예, 예. 예. 천천히 예. 하십시오. 예.
1: 천천히 예.
0: 하세요. 보니까 우리 변상화님이 운전하는 직업이라고 그때 들었는데.
1: 네, 맞습니다. 예. 하루 종일 운전만 납품 다니는 일이 돼가지고.
0: 예, 지금도 일하시는 중이신 거죠?
1: 예.
0: 근데 잠깐 멈추고 통화하셔도 돼요?
1: 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할 시간은 됩니다.
0: 예, 예.
1: 아, 예, 잠시만요.
0: 네.
1: 예, 정체했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지금
0: 어디 가시는 길에 지금 운전하다
1: 이제 마지막 납품 바로 나가는 길에 연락이 왔습니다.
0: 어디세요, 지금?
1: 지금은 이제 봉담 IC에 있습니다.
0: 봉담 IC?
1: 예.
0: 원래 사는 곳도 또 봉담 아니세요?
1: 지금 오산이요.
0: 오산이세요?
1: 오산대, 예.
0: 그때 제가 선물 보낼 때 보니까 화성시 봉담은 그쪽이던데.
1: 예, 회사가, 예, 회사가 봉담이 있습니다.
0: 아, 회사 쪽으로 그때 주소를 하셨구나.
1: 예.
0: 사시는 예. 곳은 오산이시고.
1: 예.
0: 어떤 걸 주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납품하세요?
1: 아, 저희는 반도체죠.
0: 반도체?
1: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에 제품 머신인 센터가 설비로 그 가공하면 그거를 납품하면 이제 업체에서 그걸 따로 이제 반도체 설비도 제조하고 예, 그런 쪽에 납품합니다.
0: 아유, 반도체시면은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1: 아유,
0: 왔다 갔다.
1: 이제,
0: 그러니까
1: 예,
0: 바쁘시겠어요.
1: 지금
0: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올해 예. 3월에 통화했어요, 그때.
1: 예, 3월.
0: 3월에 통화하고 나서 교회를 예. 가셨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1: 예.
0: 지금도 어떻게 잘 다니고 계시나요?
1: 예,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부터 해가지고요.
0: 예.
1: 저 이제 회사 옆에 좋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와우리 교회라고요.
0: 네네.
1: 예, 이제 그게 이제 5월 3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찬양대하고 금요일 안 돼도 워십하고 이래가지고 잘 숨기고 있습니다.
0: 찬양대까지?
1: 예.
0: 야, 어떻게 주일날은 일을 쉬세요?
1: 예, 주일은 일 쉽니다. 예.
0: 다행이네요.
1: 예.
0: 와, 근데 어떻게 벌써 찬양대까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1: 아니요, 이제 교회를 좀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사실은
0: 네네.
1: 제가 이제 부산에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쪽에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혼자보다는 이런 동역자들하고 같이 하면서
0: 네네.
1: 믿음이 더 성숙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찬양대를 여러 교회에서 갈 때마다 계속 생기고 있었습니다.
0: 찬양대를 원래 교회 네. 가는 곳마다 거의 봉사를 하셨군요.
1: 예,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0: 그래요. 예.

0: 우리 변상화님, 와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1: 그냥 예전에도 교회가 있어본데 가까운데 교회를 찾아보니까 일단
0: 가까운 데 있다가 보니까 6개월 방학이었잖아요. 그때 6개월 전에는 와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셨나요?
1: 다른 교회 바로 집 옆에 다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와우리
0: 와우리 교회도 그래도 집
1: 교회
0: 근처예요?
1: 아니요, 회사 근처인데
0: 회사
1: 그래도 차가
0: 근처로.
1: 있으니까 차가 있으니까 뭐 가깝고 하니까
0: 자, 요즘 이제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서 찬양대까지 하시면서 어떠세요? 예배 드리는 게. 응?
1: 아 너무 좋고요.
0: 네.
1: 여기 있으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이번 가을에는 더욱더 알아보려고 이제 훈련도 받고 하면서 이제는 주님 손 놓지 않고 이제는 다시 끝까지 천국 소망 갈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문자 한 번을 보냈었는데 또 벌써 주일이 기다려진다 그런 문자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 변상화님이 참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때 어떻게 선물이랑 잘 받으셨죠?
2: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0: 선물이랑 잘 받으셨고 이제 교회를 나가시고 방학을 끝내셨으니까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또 선물로 보내드리려고요.
2: 그거는 회사 말고 집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
0: 아,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 집 주소를 또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축 계약, 이렇게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잊지 않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디님.
0: 아유, 제가 감사해요. 좀 좋은 소식을 이렇게 또 전해주셔서. 근데 그때 3월에 결심하고 5월 말에 갔으면 한 1, 2개월은 좀 고민하다가 교회를 찾다가 나가신 거예요? 그래요. 혼자 가셨습니까? 혼자?
2: 혼자,
0: 그러시군요. 예. 어떻게 거기서 와우리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찬양대도 하시니까 교제도 있고 잘또 이렇게 어울리시면서 다니시나요? 요즘?
2: 지금은 이제 찬양대 연습하면서 바쁘니까 조금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이제 주님께서 붙여주시겠죠. 저도
0: 예.
2: 노력하고 하면.
0: 그렇군요. 자, 이 시간에 그때 결단의 기도를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감사 기도 한번 저랑 같이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저 따라서. 예. 사랑의 하나님.
2: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2: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2: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2: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2: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2: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우리 변상화님 앞으로 감사의 기도가 넘쳐났으면 좋겠고,
2: 감사합니다.
0: 찬양대도 하면서 하나님 더 찬양하면서 늘 이렇게 주일이 기다려지는 아까 문자 주셨던 것처럼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마지막으로 우리 변상화님이 좋아하시는 인생 찬양 어떤 곡이 있을까요?
2: 나의 하나님요.
0: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김명선 간사님 혹시 그 불렀던 그 나의 하나님인가요?
2: 아니, 50에서 불렀던 건, 일단은,
0: 워십. 어떻게 부르죠? 나의 하나님 여러 곡이 있어서.
2: 어여쁜 나의 형제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0: 그게 여러 가지
2: 어여쁜
0: 버전.
2: 나의,
0: 요즘 버전의 나의 하나님이죠? 요즘 버전의 무슨 곡인지 알것 같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 나의 하나님 좋아하시는 이유가요?
2: 그냥 따로 이유는 없고, 그냥,
0: 네.
2: 가사 때문에 좋아.
0: 어떤 가사 고백이 좋아서 이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2: 그냥 그 찬양을 들으면 내 마음이 그냥 와닿는 것 같아가지고요.
0: 그 가사가 많이 와닿는군요. 그래요. 나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제 누구보다도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변상화님의 하나님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대1로 하나님 항상 만나는 그런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0: 했어요. 예.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오늘 좀 운전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전화 정차하셔가지고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 아닙니다.
0: 앞으로 늘 안전운전 하시고 그 이후로도
1: 예.
0: 계속 극동방송과 새끼라 계속 듣고 계시죠?
1: 예, 듣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일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1: 예.

0: 네, 김명선의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까지 메들리로 이어진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끼라를 통해서 짧은 방학이지만 그래도 빠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찬양대도 열심히 섬기는 우리 변상환님 만나봤습니다. 변상환님의 가장 좋아하는 곡 나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대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호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 전문 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에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메들리 우리가 좋아하는 보혈 찬송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요. 이제 어제 저녁에 이어서 저희 극동방송의 정말 메인 정말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나라사랑 축제가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어제 이제 저녁 7시 30분에 전남 여수의 진남체육관에서 나라사랑 축제가 열렸는데 오늘도 열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바로 전북 익산에서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7시 30분에 나라사랑 축제가 또 열립니다. 우리 극동방송 13개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데요. 그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자, 오늘 저녁에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 가실 분들 잘 준비하셔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들과 함께 또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천국잔치 아주 기분 좋은 잔치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예수께로 가면으로 시작하는 찬양 메들리로 함께 찬양하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오늘은 전북 익산에서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많은 또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사랑축제가 이제 곧 열릴 텐데요. 그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된 또 주말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동광양 소망교회 배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사야서 3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산 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은 남한국 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중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기도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의 병명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가 중병에 걸렸던 때는 대략 주전 701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난 후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평소 그가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곧 상달되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신앙과 그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느냐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유한한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 응답을 제한받고 맙니다. 그러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응답도 제한받지 않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나타난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는 것과 생명이 주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는 것도 생명도 주께 있사오니 나를 치료하시며 살려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생사와 치료와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창조신앙에 근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빚은 무생명체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셔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죽게 되고 제 아무리 죽음 일보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는 나를 치료하시면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면 교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생명도 사는 것도 죽게 있다는 신앙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두 번째,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을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통만을 바라본다면 절망과 원망이 뒤엉키게 됩니다만 그날 고통 뒤에 도사리고 있는 평안을 바라본다면 감사와 인내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임한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본 것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는 그 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고통 뒤에 더 큰 고통이 온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고통입니다만, 그러나 큰 고통 뒤에 큰 평안이 온다면 그 고통은 참으로 가치 있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계가 직면한 큰 고통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숙적인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큰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15년을 더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했고, 38장 6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외적의 침략 때문에 국권과 국토가 유린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화를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중병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엄청나고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큰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단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십니다. 셋째,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고 고백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널린서는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 죄는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졌다.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셨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편 103편 12절에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했고, 이사야 44장 22절에서는 내 죄를 안개의 사람같이 도말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는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등뒤가 아니고 하나님의 등뒤로 던지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단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게 되면 그 죄는 그 시간부터 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둘째는 하나님만이 죄를 등뒤로 던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란 내가 던져버린다고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마치 찰거머리와 같아서 한번 붙으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등 뒤로 던지시는 사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등 뒤로 던지신 그 죄를 다시 찾아다가 하나님 얼굴 앞에 갖다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함받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신자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만, 날마다 신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주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만,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셨다는 구속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살 때 감사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넷째, 산 자만이 주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영적으로 죽은 자는 찬양도 감사도 고백도 증거도 할 수 없지만 산 자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은 살아있으나 육체가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총에 사례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 주님의 자비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히스기야의 고백대로 죽은 사람입니다.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가 죽은 신앙인가를 측정하려면 나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과 증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병원에 가면 눈을 들여다보고 혓바닥을 들여다보고 맥을 짚어보고 그리고 청진기로 가슴을 짚어봅니다. 이것은 진찰의 초보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찰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증거라든지 하는 것이 없으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은 자나 구덩이에 들어가는 자나 음부에 들어가는 자는 주님을 찬양하거나 살해하거나 감사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살았다는 증거는 살해와 감사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0: 이 시간은 본문 20절에서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라고 하며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에게는 노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도 없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그것은 호흡과 활동으로 구분합니다. 제때 일어나서 밥 먹고 일터에 나가서 재국시라는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생명을 그 안에서 지닌 사람이며 그 생명력으로 일하고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도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살고 열심히 살고 신앙이 살고 사랑이 살고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동광양 소망교회 백우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793-6644번 793-0644번 동광양 소망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독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7장입니다. 내정과 외교 정책의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은 이스라엘의 내외 정책의 혼란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범죄와 혼란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통이 가중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세에 의존하려는 어리석음을 나타냈습니다. 1절에서 7절 도적이 들끓으며 왕이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국내의 혼란 상황을 정

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 국제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외세를 추종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거듭되는 악순환을 예로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은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을 반영하여야 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재정일치고 친정 공동체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기에 종교와 정치 그리고 경제와 문화와 윤리생활을 서로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곧 신앙이 정치입니다. 문화, 경제, 윤리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외교와 종교도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실제로 고대 국가들은 각기 신을 신봉하기에 두 국가 사이의 정치 동맹은 종교의 혼합을 의미했습니다. 아방과 사돈이었던 이세벨의 결혼은 바알 멜칼트 숭배의 도입을 의미했습니다. 남왕국 아하스 왕의 친아수르 정책은 예루살렘의 종교를 탈선케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관계된 모든 영역은 종교와 연관되어 있었기에 본장의 지적대로 종교의 타락은 사회 모든 분야의 부패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 호세아 당시 북왕조의 치열한 왕위 쟁탈전을 시사하는 듯하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왕국에서는 왕이 되기 위한 처절한 피흘림이 계속됐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살룸은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살해됐습니다.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아는 베가에게 죽었습니다. 베가는 호세아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쿠데타의 남발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전면적인 무시로 인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마치 강도 대하듯이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민답지 않게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화와 패망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1절에서 7절 이스라엘의 내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귀족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민들의 믿음과 윤리도 신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내정은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1절과 2절 이스라엘의 부패상을 전반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왕과 귀족이 얽힌 왕위 쟁탈전을 정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방치하지 않고 경고와 곤면, 징계 등을 통해 치유하려 하셨으나 이스라엘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행위를 점차 노골적으로 자행함으로써 멸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자초하는 죄악된 이스라엘을 거듭하여 갱생시키려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부터의 강함은 쇠약해진 국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각성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향락과 우상 숭배 등 이방 풍조에 물든 상황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사회적인 불의와 부정과 사치를 강하게 책망하면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악이 관영하였습니다.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또한 악덕상인 고리대금업자들은 비양심적으로 장사했습니다. 이기주의, 금전만능주의, 기회주의가 팽배하였습니다. 1절 이런 상류층의 행패를 본 단락은 괴사와 도둑질, 노략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서로 아첨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시키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였을 뿐 아니라 왕과 정치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정의와 공의 대신에 사욕을 추구하는 직업적인 어용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평민들도 진실한 믿음과 성실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몰두하며 영적 순결을 상실했습니다. 이 모든 부패는 하나님을 떠났기에 곧 영적 간음을 범함으로 초래됐습니다. 4절 호세아는 죄악의 열정으로 들끓는 이스라엘을 달궈진 화덕에 비유합니다.
화덕은 몹시 뜨거웠기에 빵 만드는 자가 가루 반죽을 발효시키는 동안에 부채질을 하지 않아도 불

씨는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마치 타오르는 화덕처럼 죄악의 열기를 식히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16절 이스라엘의 외교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외교정책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외교정책의 정치동맹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외국과의 교류를 전면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의 우상 숭배 의식을 쫓아가면 국력이 서서히 쇠퇴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으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망각하고 위기에 빠질수록 외세에 더욱 의존하려 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당시 강대국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면서까지 그들의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8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의지한 상황을 정죄합니다. 12절에서 16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오직 이스라엘이 의지할 대상은 외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여 주변 나라들과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특권이요 의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의 풍습을 쫓는 등 세속화됐습니다. 8절 마치 고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 한쪽은 불에 타고 다른 한쪽은 익지 않아 버릴 수밖에 없듯이 이스라엘은 신앙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애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11절 호세아는 외세에 의존하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방향감각 없이 배회하는 비둘기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여러 나라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속히 자라는 비둘기가 향기나는 음식에 이끌리다가 그물에 잡히듯이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가 던진 원조와 보호라는 미끼에 현혹되었습니다. 북왕국의 므나임은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왔을 때 그의 힘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호세아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과 제휴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패망케 한 원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백발이 얼룩얼룩하여도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온갖 재앙을 당한 결과로 모든 기력을 다 소모하여 탈진한 상태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어떤 치유책을 통해서도 갱생할 수 없을 정도로 불치의 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한난과 위기에 처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역사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이 응답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9절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라고 교훈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종종 그들에게 임한 외세 침략과 가뭄 등도 이스라엘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경건한 팔로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구부러진 화살과도 같이 거듭하여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그들 스스로 화와 저주를 자초한 셈이 됐습니다. 13절 15절 여로보암 2세의 전성기 때 애굽에게 자신들의 권세를 자랑하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애굽의 조롱거리가 될 만큼 형편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시도는 모두 헛된 일이 되었습니다. 14절 그것은 그들이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충동적으로 침상했으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를 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탄원이 헛된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종교와 윤리에 괴리가 있습니다. 포악과 착취, 사치와 결악이 그들의 삶의 모순이었지만 그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갈 베델에 가서 온갖 종교 행사를 습관적으로 자행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들이 세속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불의에 대한 죄의식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리와 신조를 알고 신앙 고백은 하지만 실천과 행위가 하나님

0: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타락한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종종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증표입니다. 둘째, 국가나 믿음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종교와 윤리가 일치된 진정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넷째,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믿음 공동체 전체의 타락을 부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든든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동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항상 편안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거룩함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는 말씀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만드는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불편한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흔들림과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다듬고 계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편안함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나를 거룩하게 빚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결국 참된 사랑은 우리를 편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변화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영혼의 찬송의 곡으로 함께하고요. 온천하 만물 우러러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환상의 첼로 연주곡으로 함께하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손재석이 노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리톤 김성결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매일 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방송인 조혜련 씨의 어머니를 보면서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 몇 년 사이에 80독이 넘는 성경 통독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쓰신 편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가까이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도서 1장 여수 3일 교회 박시후 청년의 낭독입니다.
1: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장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단예술마당은 8월 10일부터 16일 오후 4시에 요수시민회관에서 예술가들의 깊은 열정과 섬세한 전문성이 깃든 예술의 터전으로 마련된 연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극의 제목은

그날 그녀는 불꽃이 되었다 윤형수 결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91-6646 691-66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빛과 소금은 8월 15일까지 이대형 초대 개인전이 열립니다. 플로팅 시너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38-6691 06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순천 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사람에게는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처가 내 내면에 자리를 잡고 내 성격에 영향을 줍니다. 내 기질에 영향을 줍니다. 내 습관을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파괴적인 삶으로 만들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요, 이렇게 무서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상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장수 중에 장수 골리앗의 목 베어버려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환영의 열기가 느껴집니까? 이스라엘 각 집에 살고 있던 여인네들이 그 소식 소문을 듣고 대승을 거둔, 그래서 돌아오는 그 전사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영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소고를 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춤을 춥니다. 그 여인네들이 하는 노래소리예요. 7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블레셋의 모가지를 베어버린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인 왕 누구도 있어요? 사울왕도 있어요. 사울왕이 버젓이 그 행렬 제일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여인네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어요? 기분이 몹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사울이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네들의 노랫말에 사울이 심각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이 상처가 사울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를 시작하는데요. 9절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언제 후로요? 그날 후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사울이 상처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이 그날 후로 이 단어가요,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울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요, 그날 이전과 그날 후가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날 이전은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지략을 가지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스터 이스라엘이에요. 꽃미남이에요, 꽃미남. 키도 크고요, 얼굴도 준수하고요, 이스라엘에 그만큼 미남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미남이에요. 최고의 인기잖아요. 거기다가 겸손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날 후로, 사울이 상처를 받은 그날 후로 사울의 인생이 망가지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날 후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무엇이요? 암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무엇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해버렸다고요? 악령이 임해버렸대요. 여인네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를 마음에 담아두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 봐보세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 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될 말입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은인이에요? 아니면 악인이에요? 은인이에요. 지금 은인이에요. 생각해 보면 소년 다윗은 사울에게 엄청난 은인입니다. 골리앗 앞에 딱 막혀가지고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가서 빙빙빙빙 돌리더만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무너뜨려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에게 있어서 악인이 아니에요. 은인이에요. 그런데 그 은인인 다윗에게 사울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뭘 던져버려요?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인격이 파괴되어버린 거죠. 상처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니까 그 상처가 사울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지게 만듭니다. 미친 사람처럼 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상처가 인격까지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상처 때문에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상처가 이렇게 무서워요. 사울왕의 일생, 그의 일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버린 것은 바로 그 상처였어요. 상처. 이 상처가 사울에게만 있습니까?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 좋다고 그거 극복하지 않고 그 상처 치유받지 않고 사울처럼 그 상처 가슴에 담고 살면

인생이 상처 때문에 망가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 상처 붙들고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상처 때문에 나의 기질이 망가지고 내 인격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처를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발로 뻥 차버려 하겠습니까? 차버려야죠.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이 창공을 나누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찾아온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상처를 극복하고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두 가지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뭐 하셨다고 합니까? 떠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떠난 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어요. 사무엘상 13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진을 치고 있는데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앞두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제사의 집례자인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뿔뿔이 흩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해버린지 아십니까? 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사울 자신이 집례를 해버립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누가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까? 사울이 드렸대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사람, 제사의 침례 자격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진멸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을 남겨서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진멸하다 보니까 좋은 것이 너무 욕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것을 남겨서 전리품으로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펴본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보여지는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울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인생의 기준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울의 인생의 기준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자신의 인생을 운전해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았던 사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다윗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상처가 더 많을까요? 다윗이죠, 다윗. 상처로 치자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상처가 많습니다. 다윗은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성장 과정 속에서 형들에게 왕따 당합니다. 나머지 일곱 명 형들은 추운 날에 아랫목에 들어가지고 잠 골골 자고 있는데 이 막내 아들 다윗만 광야로 쫓겨나가가지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일을 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장인어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장인어르신이 자기를 죽일 나가네요. 10년 동안 장인어르신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 지키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바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먼저 보내야 하는 상처도 있었어요. 아니, 이번에는 아들놈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일 나갑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상처로 치자면요, 사울보다는 다윗이 상처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봐보십시오. 사울은 그 상처 극복하지 못하고 그 상처에게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버려가지고 사울의 인생은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망합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상처를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상처 치유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기준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에요. 곧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붙들고 다윗은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봐보십시오. 시편 19편 9절과 10절을 보면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송이꿀보다 그 말씀이 더 달다는 거예요. 그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다윗은 내 생각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상처가 극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수많은 상처에서 다윗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방법은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로 인생이 망해버렸던 사울과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인생의 굽이굽이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를 수없이 받았고 마음에 수많은 눈물이 있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그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다윗처럼 춤추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 차이가 날까요? 사울과 다윗은 어디에서 그 차이가 났습니까? 사울은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모든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이 있어요. 그 말씀

좀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아무리 큰 상처를 받고 이제까지 눈물 흘리며 살았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뒤집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처럼 비상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예요.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비결.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여인들의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상처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다윗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지금 뭐 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어요. 자신하고 다윗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난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못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요, 생각해 보면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직분이 뭐죠? 왕이에요, 왕. 다윗은요,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작은 소년 백성이었어요. 그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아무리 여인들이 만만을 돌린다고 해도 다윗은 결국 사울에게 속한 사울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돌려진 그 만만이 결국은 누구 것이에요? 사울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예. 생각해 보면 지금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백성이 잘 되면 왕이 힘을 얻는 거잖아요. 백성에게 돌아가는 거 결국은 왕 자기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한순간 그 감정이 비교를 만들게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사울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비교합니다. 아, 저 양반은 저렇게 멋진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이? 아, 저 양반은 값싼데 가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해도 저렇게 잘 빠지는데, 아, 나는 10만 원 가까이 주고 미장원에 가서 했는데 나는 어째 머리가 뻗어가지고 이럴까이? 아니, 노무집 자식은 학원에도 안 보낸다는데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아니, 우리 집 자식은 고액과외를 해도 뭐지 저 모양일까이?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이 상처가 되고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 우리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4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나의 보물덩어리야. 너는 나의 보물이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존재 자체, 우리 존재 자체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나의 보물덩어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잘 알았던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을 알 거예요. 뇌성마비를 앓고 있지만
수많은 정상인들에게 희망을 던지는 송명이신,

0: 그 송명의 시인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장애자로 살지만, 그러나 나는 남이 없는 것을 가지게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송명의 시인이 쓴 나라는 아마 이 시를 잘 알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의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를 쓰신 분이 바로 저 휠체어 의지에서 살아가는 뇌성마비 장애자 송명희 시인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생각해 보니까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많이 있더래.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래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의 답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요, 다윗과 비교하는 순간 상처가 쏙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구겨질 수도 있고 짓밟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겨지고 짓밟힌 100만 원짜리 수표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나요? 아니에요. 그 수표는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짓밟혀 있어도 그것은 100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한 발행자가 수표의 가치를 중단시키지 않는 이상 그 100만 원짜리 수표는 아무리 짓밟혀도 100만 원짜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몽땅 주어도 세상과 너를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천하 모든 만물보다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는 너를 보면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영원토록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세상에서 짓밟히고, 세상에서 망가졌다고 우리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내 존재 가치를 알고 있으면 상처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섭섭이가 들어와도 내 존재 가치를 알고 있으면 그 섭섭이를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섭섭이를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존재 가치를 찾고 그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순천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54-5405번 순천평안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성경에는 이 감사와 관련한 말씀들이 참 많죠. 시편 100편 4절 말씀인데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시편 107편 1절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요, 이 신앙생활에서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를 시편 50편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건데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강조하는 것이죠. 어제 나라사랑 축제에 오신 분들은 큰 감동과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만 하루가 지났지만 그 감동의 여운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데요. 광복과 한국전쟁, 또 산업화와 민주화, 경제발전, 우리 민족이 거쳐온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고요. 또 큰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민족이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 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두 곡 들으셨습니다. 손에 손잡고 오 대한민국 접속곡이었고요.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 또 기뻐하며 경배하세 접속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마 어제 공연 보신 분들은 이 곡 들으시면서 아이들의 몸짓과 그 퍼포먼스가 머릿속으로 또 그려지면서 또 지난 감동의 여운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와, 나라사랑축제가 이렇게 지난 감동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끝이 났습니다. 어제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그동안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현장에서 공연을 보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았다, 또 감동받았다, 울컥했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 감동과 은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뜨겁게 남아있는데요. 그 감동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결단과 다짐으로 옮겨가기를 소망해 보고요. 하나님의 예배자가 더욱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더욱 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부여하는 그런 행사로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제공 라디오 8월 14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썸머 스페셜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0: 지선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그리고 시와 그림의 찬양이었습니다. 바람을 따라서 들으셨습니다. 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공연을 보신 분들에게 감사 전화도 많이 받고요. 또 너무 감동받고 또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피드백을 많은 분들께 받았는데요. 이 시간은 이분들 가운데 한 분, 아, 두 분이겠네요. 네, 전화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수 예울교회 우리 김열 목사님, 또 김화태 사모님이신데요. 두 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사모님하고 우리 목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네, 스피커폰으로 지금 두 분이 연결돼 계신데, 김열 목사님 어떠세요? 어제 그 감동이 아직 생생하시죠?
2: 네, 감동이 생생하다 못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아서 그 감격에서 빠져나오기는 그냥 빠져나오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1: 저는 거기 네. 3시간 반 앉아있었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고 제 이렇게 몸에 의자가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0: 아, 그 감동과 은혜 가운데 계속 계시고 싶으시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3시간 반이 좀 지루하지 않으셨어요?
1: 아, 전혀요.
0: 네.
2: 실제로 프로그램은 한 2시간 반인데
0: 그쵸.
2: 이제 좀 좋은 자리에 성도님들 모시려고 좀 일찍 가서 기다리고 한 시간이 토탈 총 한 거의 3시간 반이 넘었는데도 전혀 지겹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1: 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는 90세 되신 남자 성도님이 계신데 예배 시간 한 시간도 조금 힘들어 하시거든요.
0: 네.
1: 그런데 중간에 화장실 다녀오신 것 말고는 네. 계속 앉으셔서 너무 행복하신 얼굴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감격하시면서 계셔서 마치고 나서 제가 목사님 오늘 15년 젊어지셨죠? 그랬어요.
0: 아니, 그 90세 지금 성도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네. 지금 투병 중이시라면서요.
1: 네, 복합암이세요. 복합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너무 찬양을 좋아하고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시고 그러시는데 어제 정말 해맑으신
0: 네.
1: 그런 모습을 뵙고 보약이 따로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2: 혈암으로 혀의 암이 오는 아주 희귀암 때문에 혀의 한 3분의 2 정도를 절단하셨거든요.
0: 네.
2: 그래서 말씀도 어눌하시고 또 위암도 함께 와서 몸도 굉장히 수척하신데
0: 네.
2: 그처럼 기뻐하시고 그처럼 감사해하시는 모습을 정말 거의 처음 뵀다 할 만큼
0: 네.
2: 저희들이 교회 섬기러 왔을 때부터 이미 암 투병 중이셨기 때문에
0: 네.
2: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0: 그래요. 한 시간 예배드리시는 것도 힘들어서 예배드리시기도 네. 좀 어려우신 그런 몸 상태였는데 어제 두 시간 반을 화장실 가시는 것만 빼고 계속 네. 공연을 보셨다니까
1: 네.
0: 와, 진짜 좋긴 좋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성령님의 거기 감동하심과 모두를 지켜주심이
0: 네.
1: 정말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0: 그래요. 아니, 어제 무대 보셨으니까 어제 무대 대한민국이 걸어온 그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이 90세 되는 할아버님께서 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의 그 역사와 함께 과거를 좀 회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

0: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 감동받고 은혜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그 성도님은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시는 날 시신이 운구될 때 그걸 보셨대요.
0: 아,
1: 이런 분이셨기
0: 진짜요?
1: 때문에 네, 어제 생생한 여수의 역사, 한국 역사도 그렇지만 여수의 역사가 포커싱 되면서 소개될 때 저희도 여수에 온지 4년이 채못 되는데 너무 여수가 자랑스럽고 여수 시민인 게 너무 뿌듯하고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0: 아니, 어제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여수를 연호하는 그 무대에서 울컥했다.
2: 네.
0: 너무 자랑스럽다. 여수 시민인 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2: 여수를 이렇게 아름답게
0: 네.
2: 표현해 주신 우리 극동방송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0: 예.
2: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여수를 더욱 아름답게 예수 너무
0: 네.
2: 좋았습니다.
0: 그래요. 어제 계단에도 앉고 일부는 서서도 보셨어요. 네.
1: 네.
0: 일찍 오셔가지고 편안한 자리 이렇게 확보하셔가지고 보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1: 네, 저희들은 저희 성도님들,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로 구성된
0: 아,
1: 교회라서
0: 그러시구나.
1: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 두 사람이 먼저 가서 줄을 서 있다가
0: 네.
1: 이렇게 팔찌를 받고 들어가게 됐는데
0: 네.
1: 바깥의 준비 상황이 너무너무 매끄럽고 안내나 그런 같은 분들이 친절하시고 해서요.
0: 네.
1: 너무 감사했고 기념품으로 주신 이 태극기를 보면서 아
0: 네.
1: 벌써 감격이 오는 거예요. 저희가 외국에서 10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태극기만
0: 아,
1: 봐도 울컥하거든요.
0: 그러시구나.
1: 그리고 부채의
0: 네.
1: 프로그램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겹지 않고
0: 네.
1: 그걸 읽으면서 기대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어요.
0: 네.
1: 조금 덥고 그랬지만
0: 네.
1: 군데군데 대형 선풍기랑 텐트 차양, 네네. 그런 거 있어가지고 또 시원한 바람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0: 맞아요.
1: 기다리는
0: 네.
1: 시간이 힘들지가 않았어요.
0: 아, 줄 서셔서 기다리셨구나, 처음에.
1: 네네.
0: 아이고, 참, 공연에 대한 그 열심이 있으셨네요. 아니, 근데 처음에 제가 우리 목사님께 전화 드렸을 때는 목사님 별로 이렇게 이 공연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2: 예, 솔직히 그랬습니다.
0: 그쵸?
2: 제가
0: 예.
2: 네 개인적으로도 좀 요즘 좀뭐책 쓰는 것 때문에 좀 바쁜 일들도
0: 아,
2: 많았고
0: 그러셨구나.
2: 해서
0: 네네.
2: 조금 극동방송에 늘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그냥 아, 이 행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 정도
0: 네.
2: 홍보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듣고는 이건 꼭 참석해야 되겠다 또 우리 성도님들 참 한번 가시기도 힘든 분들인데 이분들을 꼭 모시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의 한 100배쯤 만족도를 채워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0: 아이고,
2: 아닙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직 뭐그 감동과 은혜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말씀 중에 너무 생생하게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요. 제 말씀을 이렇게 믿어주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의 무대가 이제 펼쳐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1: 맞아요.
0: 그쵸. 네. 실제로 또, 순천 신대교회에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시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2: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스펙타클한
0: 네.
2: 우리나라의 그 근현대 역사를 아우르면서
0: 네.
2: 그 자리자리마다 역사의 자리자리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과 또 우리가 불러왔던 노래들을 너무 아름답게 배치를 하고 또 뒤에 그 펼쳐지는 배경 영상이라든지 이
0: 네.
2: 전체적인 짜임새, 뭐 시작부터 마침까지 정말 이건 뭐 뭐라고 표현할 수
1: 네,
2: 없을 만큼
1: 손을 손잡고
2: 네.
1: 그다음에 짝짝짝짝짝까지 다 연결해서
0: 네.
1: 모두가 공감할 수
2: 예, 그리고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
1: 맞아요.
2: 그 철마는 달리고 싶다.
0: 네.
2: 저희들이 서울 쪽에 있다가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한 번씩 그 인근가에 가서 그걸 봤었는데 그게 달리는 모습 너무 가슴 벅찼고 정말 뭐이 무대를 제 안에는 뭐 미국의 카네기 홀, 워싱턴,
0: 케네디 센터.

0: 좋다.
1: 케네디 센터 같은 데서 네. 했다고 하는데 제 아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대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네. 롯데 따로테 그런 곳에서 한번 하면 좋겠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
0: 그래요. 아유, 두 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정말 어제 그 감동, 그 감격이 새록새록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그 어떤

0: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힘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1: 네.
0: 이 다음 세대에게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1: 네, 저희도 그래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합창 단원들, 특히 조그만 단원들 다
0: 네.
1: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0: 너무 사랑스럽죠, 우리 아이들.
1: 네.
2: 아이들이
0: 네.
2: 주님을 찬양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하면서 함께 노래하는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환한 미래,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냥
0: 아멘.
2: 환한 미래가 펼쳐지는 것 같아서
0: 아멘. 네.
2: 그 비전,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0: 그래요. 아유, 두분 이렇게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공연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찾아가겠습니다. 그때도 함께해 주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네,
1: 더
2: 정말
1: 큰
2: 감사합니다.
1: 기대로 기다릴게요.
2: 네, 너무 준비하시느라 너무 많은 수고하셨을 텐데, 그래서 모든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이라고
0: 아멘.
2: 믿습니다.
0: 아멘. 네. 두분
2: 네.
0: 감사합니다.
2: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여수 예울교회 김열 목사님, 또 김화태 사모님, 예, 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0: 찬미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흑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드라마로 은혜 나누는 시간인데요. 한국교회 이야기, 이번 주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시리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홀로 남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함께하시죠.
1: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5화 홀로 남은 사람 1890년 봄 윌리엄 홀과 그의 아내 셔우드 홀은 조선 땅을 처음 밟는다. 그들은 정동에 스크린턴 선교사가 세운 시병원에 들렀다가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다.
2: 윌리엄, 로제타, 드디어 오셨군요. 귀한 두 명의 의사가 오시다니. 어찌요. 정말 감사합니다.
3: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2: 처음엔 양반들만 왔는데요. 이제는 소문 듣고 누구나 다 옵니다.
4: 여기가 글로만 보던 정동이네요. 아, 날씨도 좋고 공기도 따뜻하고.
2: 그렇죠. 저기 사람들이 얼른 치료해달라는 뜨거운 눈빛 보이시죠? 아마 그것 때문에 더 따뜻하신 겁니다.
3: 그러네, 로제타. 저분들 왜 우리끼리 여기서 웃고 있냐는 눈초리야. 스크래천 선생님, 얼른 다리로 가보세요.
2: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오셨는데 저만 갈 수 있나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환자 좀 살펴주시죠.
4: 저희는 예? 지금 이제 막 도착했는데요.
2: 사람들 줄 서신 거 보이시죠? 더 뜨겁게 쏘아보기 전에 어서 따라오시죠.
4: 저 그런데 여자 환자들은 한 명도 없네요.
2: 여기가 하도 남녀유별이라고 남자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없다고 해서 선교회 측에서 따로 공간을 만들었어요. 마침 잘 됐네요. 로제타 씨는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덕기군, 로제타 씨를 보고여관에 안내해 줄래요?
1: 진덕기의 안내로 로제타 셔우드 홀은 보고여관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폭풍 같은 하루를 보낸 두 사람. 그날 밤 정동의 사랑채 안에서 윌리엄 홀과 셔우드 홀은 웃으며 대화를 나눈다.
3: 오늘 어떤 분이 내 수염을 보고 그러더라고. 왜 수염이 자라지 않고 옆으로 퍼지냐고. 아니, 때마다 수염을 자른다고 했더니 입이 딱 벌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나한테 효가 뭔지 가르치시더라고.
4: 그래? 난 오늘 똥기저귀를 처음 갈아봤다. 아휴, 어찌나 당황했는지 내 손이 똥손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
3: 똥손! 한 분은 내가 약을 건네니까 오늘은 의심하면서 아니 나

0: 하고 먼저 먹어보라는 거야. 에휴, 그 덕분에 오늘은 해열제도 먹었수.
1: 잘 됐네. 난 까만 머리와 까만 눈동자의 아기가 어찌나 예쁘던지 내 손가락을 꽉 잡는데 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
0: 오호, 이 사람. 아니, 나는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당신 아주 행복했구만.
1: 너무 행복했지. 그 똥기저귀만 아니었으면.
0: 똥기저귀. 이제야 우리가 조선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나네. 하루가 이렇게 짧게 느껴지다니 참 오랜만이야, 그렇다.
1: 그러게, 당신과 같은 하늘, 같은 땅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는 게 너무 감사해.
2: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달빛이 머문다. 어느덧 스르르 눈이 감기는 두 사람. 그들은 조선에 도착한 날부터 쉬지 않고 사람들의 열을 식히고 고름을 닦고 마음을 나눠주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1894년 늦여름. 그 해도 조선의 물은 탁했고 더웠다. 장티푸스가 마을을 삼키듯 퍼졌고 그 속에서 윌리엄은 매일 맨손으로 환자를 안았다. 그러다 그의 열이 더 이상 식지 않았다.
3: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
1: 당신 지금 아파. 쉬어야 된다고.
3: 사람들이 기다리잖아.
1: 당신 먼저 낫고 돌봐주면 되지. 그때도 안 늦어. 좀 푹 쉬어.
3: 그렇겠지? 여보, 조선 사람들한테 말이야, 내가 조선에 온 거보다 당신이 온 게 더 큰 복인 거 알아?
1: 그게 무슨 말이야?
3: 당신이 없었다면 그 많은 여자와 아이들 어떻게 됐겠어? 그때 당신이 조선 선교를 결심했을 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미안했어요, 여보. 괜히 나 때문에.
1: 왜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런 것도 생각 안 했겠어? 오히려 이렇게 필요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내가 더 감사한 일이고 다행이지.
3: 그래.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0: 점점 힘을 잃어가던 윌리엄은 며칠 뒤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항생제가 없던 그 당시 조선 초기 선교사들은 장티푸스와 콜레라, 말라리아와 폐렴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윌리엄 홀 역시 장티푸스로 조선에서 그렇게 순교하게 된다.
1: 로제타 선생님 말이야, 떠나시겠지?
2: 아휴, 그럼. 남편 잃은 여자가 혼자 남아 뭐 하겠어.
1: 참 착하신 분이었는데.
2: 그렇지. 우리 딸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이었는데. 아휴,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짠해.
0: 셔우드홀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을 사랑했지만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기억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낡은 트렁크에 조심스레 짐을 담는 아침, 윌리엄의 책 안에 끼워진 편지를 발견한다.

로제타, 이곳은 겨울이 깊네요. 하지만 깊은 겨울 덕분에 차갑게 얼은 손에 입김을 호 불어주던 당신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요. 로제타, 이곳은 밤도 깊네요. 하지만 깊은 밤 덕분에 당신과 도란도란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며 따스함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로제타, 이곳은 아픔도 많네요. 하지만 많은 아픔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눌 자리를 주셨음을 깨달아요. 로제타, 아무래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가게 될 듯하네요. 홀로 남을 당신을 생각하면 깊은 슬픔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조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할 말이 조금 생겼어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내가 마음껏 사랑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여보,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손 호호 불며 도란도란 얘기하며 감사한 하루를 살아갑시다.

0: 남편의 편지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떠나지 않고 조선에 남기로 결정한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으나 그녀는 오히려 미소 지어 보였다. 그녀는 남편이 그러했던 것처럼 찾아오는 환자를 맨손으로 안았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으나 그녀는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
1: 아이고, 저 사람 손 문둥이야.
2: 오메오메, 큰일 날 사람이네. 여기가 어디라고 와?
3: 저랑 저쪽으로 가시죠.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1: 아이고, 사모님, 그러다 큰일 나요.
3: 괜찮아요. 멀리서 찾아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죠.
4: 아닙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폐를 끼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3: 폐라니요. 찾아주셔서 감사하죠. 괜찮으시면 제가 상처를 좀 살펴봐도 될까요?
4: 점점 상처가 커지고 있는데요.
1: 오, 오메오메. 아이, 맞네, 문둥병이요. 아이고, 사모님 큰일 나요.
5: 아이고, 사모님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4: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럼
3: 아, 괜찮아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사랑이라는 더 큰 병을 알고 있거든요.
0: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손대기조차 꺼리는 이들, 버려진 병자들 곁으로 다가갔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만지고 닦아주고 웃어주고 기도하며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했다. 그 마음은 위대한 사명이 아니라 사랑을 믿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데니정의 색스폰 연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함께 하셨고요. 이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매제도의 시간인데요. 오늘 끝 찬양 만 가지 이유 영어 찬양으로 함께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썸머 스페셜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이제 잠시 후 7시부터 익산에서 또 나라사랑 축제가 열리는데요. 그것도 생중계로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복된 주말 주일 되시고요.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 생중계.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보령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광복 81주년을 기념하는 2026 나라사랑축제. 그 화려한 현장을 오늘 실시간 생중계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내일이 8월 15일, 81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극동방송은 매년 여름마다 광복절을 기념하며 나라사랑축제를 개최해왔는데요. 전국 13개 지사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웅장한 음악과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나누고요. 은혜로운 찬양으로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자리입니다. 올해는 전남 여수와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데요. 어제 여수시에 이어서 오늘은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그 화려한 무대가 잠시 후에 펼쳐집니다. 네, 여러분도 중계 함께 하시며 기대감을 담은 마음, 또 가슴 벅찬 소감과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무대를 정성과 기도로 준비해온 우리 700여 명의 어린 천사들을 향한 격려와 응원도 빠질 수 없겠죠. 여러분의 한 줄 응원 문자, 또 기대감을 담은 문자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나라사랑축제, 화려한 퍼포먼스로도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이 현장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영상, 영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영상 중계 링크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삶의 현장에서 공연장에 가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중계로도 그 광경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 영상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기대감을 담은 문자 기다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현장을 전해드리는 특별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전북 익산에서 펼쳐지는 2026 나라사랑축제, 잠시 후 현장을 연결할 텐데요. 여러분의 기대감과 또 소망을 담은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샵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어제 또 중계를 통해 함께 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5319번님. 어제 유튜브 중계를 통해 본 나라사랑축제 여수에서 펼쳐진 공연 참 감동이었습니다. 선조들의 믿음으로 지킨 이 나라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희망이 보이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여름, 그 여름 날씨에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익산에서 펼쳐지는 공연 또 보려고요. 영상 링크 받고 싶습니다. 영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도 중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 현장을 생생한 영상으로 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영상,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린이 합창단의 힘찬 메들리 찬양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잠시 후에 그 현장 생중계해드릴 텐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기대감 가득한 사연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6902번님, 나라사랑축제 어제 여수에 이어 오늘 익산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의 퍼포먼스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한 번 더 기대합니다. 전국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아이들의 그 천사 같은 모습.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퍼포먼스 통해서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4833번님, 저는 진주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제 딸이 22개월인데요. 나중에 어린이 합창단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창원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단원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야, 벌써부터 10년 뒤에 단원 예약을 또 이렇게 결단하셨네요. 0686번님, 영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셔서 또 영상 중계의 링크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 현장에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꼭 현장에서 그 은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하기 어려우신 분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저희가 생중계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눈과 귀로 함께 그 현장을 경험하시면서 주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찬양의 시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2026 나사랑 축제 현장 전해드리는 특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과 평화의 소망을 전하는 이번 나라사랑 축제는 우리 민족의 오랜 문화와 역사, 그리고 복음의 발자취가 이어져온 뜻깊은 도시 전북 익산에서 오늘 열리는데요. 지금 현장에 참 많은 시민들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익산 실내체육관 현장 연결해봅니다. 최다슬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1: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다슬입니다.

가슬입니다. 저는 지금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 익산 실내체육관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익산 현장은 전국 각지에서 오신 성도님들과 익산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린이 합창단과 회중들이 한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수와 익산을 지나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희망의 철도가 평양을 지나 유라시아 대륙까지 이어지는 영상이 함께 펼쳐지며 보금통일의 염원을 선포합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 시작을 알리는 무대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50여 명의 어린이 치어단이 화려한 치어리딩과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는 난타 소리에 이어 대한민국을 외치는 아이들의 힘찬 함성이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든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사물놀이와 상모 돌리기, 현대 댄스가 조화를 이룬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0: 네, 희망찬 무대를 선사해준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을 향해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대한민국과 또 복음 통일을 소리 높여 외치는 우리 단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가슴 벅찬 희망이 느껴집니다. 머저나 통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기대감이 들게 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2026 나라사랑축제, 8.15 광복을 앞두고 올해는 문화와 복음의 도시 이곳 전북 익산에서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는 장찬희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복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와 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고 극동방송 또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1: 네, 특별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는 올해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지 81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또 반드시 극복해야 할 민족의 아픔이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0: 네, 굉장히 뜻깊은 해인 만큼 오늘은 이 자리에 정말 특별한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가사를 그 누구보다 열망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정책을 총괄하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혹시 어디 계실까요? 아, 네, 여기 계십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면. 네, 여러분,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격렬 박수 보내주시면

0: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귀한 내빈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님 함께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정호 익산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국토부 장관님 어제 이어서 또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박범인 전 금산 군수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아, 네, 뒤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 참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김충영 익산시의회 의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오늘 공연을 위해서 전북 지역교회가 온 힘을 모아주셨고요. 또 전북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강호연 장로님과 익산, 군산, 전주 운영위원회가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13개 지사 운영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선교의 숨결이 서려 있는 익산에서 펼쳐지는 2026 나라사랑축제, 이제 그 첫 번째 테마를 소개해 볼까요?
2: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깊이 있는 역사를 선사합니다. 찬란한 조선의 빛,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아리랑 선율을 더한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에 오색 한복을 입은 어린이 합창단의 고풍스러운 부채춤이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무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슬 부채를 활용한 도라지 춤의 유려한 춤사위와 윷놀이 등 민속놀이를 즐기는 조선시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모습, 극동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왜군의 침략으로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던 그때 왕과 장수는 물론 이름 없는 백성들까지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사천해전과 한산도대첩, 영양해전, 노량해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끝내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그 순간에 어린이 합창단의 힘찬 목소리와 군무로 재현합니다.

0: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한편의 영화와도 같은 우리나라 전통 예술 작품을 보는 것만 같은 가슴 뭉클하고 또 멋진 무대였습니다.
1: 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 민족은 이 앞서의 임진왜란과 같은 민족적 어려움을 수차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민족은 그 모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오늘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1: 그 중에서 광복의 순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0: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내일이 바로 광복절이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대한민국 광복의 역사와 그 감동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0: 일제의 숱한 억압 속에서도 이 땅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치고 헌신했던 수많은 영혼들, 자유를 향한 그들의 위대한 함성 소리를 들어보시죠.
1: 이어서 세 번째 테마입니다. 대한 독립 만세, 자유를 향한 함성.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 나라를 잃은 시절의 풍경이 무대에 펼쳐집니다. 빨래하는 아낙네, 냇가에서 뛰노는 아이들, 물고기를 잡는 소년들의 정겨운 모습 뒤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의 그림자가 함께 드리옵니다.

따뜻한 고향의 풍경을 노래하는 동시에 일제강점기 고향을 떠나야 했던 실향민과 독립운동가들의 그리움을 표현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또한 고난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찬송가가 더해지며 조선을 섬겼던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무대입니다.

일제강점기 억압된 현실 속 이곳 익산에서는 1919년 4.4 독립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무대는 학생들과 독립운동가들의 만세운동을 역동적인 안무와 퍼포먼스로 그려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들이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를 붙여 부르며 독립의지를 가졌던 독립군 애국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둡고 길었던 일제강점기를 지나 마침내 찾아온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자유를 되찾은 대한민국의 감격과 함께 우리 민족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승리의 무대입니다.

0: 네, 우리에게 독립의 감격을 일깨워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는 애국가 가사를 듣는데 오늘은 굉장히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네, 8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광복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이고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이 특별한 공연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카네기 홀과 또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이 공연을 선보였다면서요?
0: 네, 그야말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어린이 선교사이자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외교 사절단이라 할 만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합창단을 향해서 다시 한번 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극동방송의 자랑이 어린이 합창단인 것처럼 이 대한민국 광복의 자부심이 또 익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할렐루야. 더 크게 박수 보내주시죠.
1: 네. 네, 특별히 1919년 익산 4.4 만세운동은요, 학생과 시민들이 하나 되어서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이 민족의 투쟁의지를 드러냈던 대표적인 항일운동이었다고 합니다.
0: 네, 그럼 이 가슴벅찬 감동을 이어서 이제 1부의 마지막 무대를 만나볼까요?
1: 네, 이어지는 무대는요,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그리고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메들리 무대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낮아질 수가 없겠죠. 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곳 익산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면서 소망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여러분 1부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소망 기쁨 메들리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나는 사물장단과 전국 어린이 합창단 상모단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축제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무대, 극동방송 유튜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전국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이 무대는 극동방송 유튜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 광복의 기쁨을 지나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2부의 문을 엽니다.

복복풍 의상과 백제 귀족 의상을 입은 아이들이 등장하고 익산시 마스코트 마룡이가 함께 올라 무대를 밝힙니다. 찬란한 백제 문화 유산을 품고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거점 도시로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미래 비전을 담은 익산 창가가 신명나게 울려 퍼집니다.

0: 찬란한 문화와 전통의 도시 대한민국 선교의 맥이 살아 숨쉬는 익산에서 펼쳐지고 있죠. 2026 나라사랑축제 그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앞서의 무대 정말 익산의 매력이 입체적으로 전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익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엿볼 수 있는 너무나 멋진 무대였습니다.
0: 혹시 익산시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1: 익산시의 슬로건이요?
0: 여러분 혹시 익산시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군요. 익산시의 슬로건이 바로 그레이트 익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무대가 익산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위대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오늘 이 무대는요 전국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수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익산시와 익산시 기독교연합회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 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무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익산발 기차를 타고 여수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을 사로잡는 노래와 다채로운 퍼포먼스, 화려한 댄스와 은혜 가득한 메시지까지 세대를 초월한 재미와 감동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1: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네 번째 테마 이어갑니다. 빛나는 한국,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산란한 익산에서 아름다운 여수까지 호남선을 따라 떠나는 흥겨운 음악여행. 익산 황등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남도의 들녘을 지나 마침내 여수역에 도착하는 여정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전개됩니다.

이번 무대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의 삶과 신앙을 함께 조명하며 찬양의 의미를 더욱 깊이 전하는 무대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가족처럼 섬기며 복음을 전했고,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는 비극 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한 믿음의 사람 손양원 목사. 어린이들의 연기와 퍼포먼스로 그의 삶과 헌신의 여정을 한편의 드라마처럼 선보입니다.

0: 네, 추억으로 시작해서 재미와 환희 그리고 감동과 결단으로 끝을 맺는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순교 신앙을 대표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삶으로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방금 전 무대에서 계속 흘러나왔던 고백이지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0: 네.
1: 이것이 단순 노래 가사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0: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1: 네, 대한민국의 오늘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이어간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극동방송이 설립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바라기는 이번 나라사랑 축제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유산을 잘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0: 그 거룩한 대열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또 하나의 역사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복음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고요. 그 폐허 위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전파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그 생생한 복음방송의 역사를 다양한 장르로 선보인다고 하죠?
0: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70년의 역사를 토바봅니다. 전쟁 중에 피어난 한떨기 꽃, 극동방송.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평범한 일상, 소년병이 된 학생들, 생이별한 가족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희망을 붙들었던 우리 민족의 신앙을 노래하는 무대입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 절망과 어둠이 짙게 들이운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한 목사가 우연히 만난 미국인에게 한 부탁. 전쟁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에 복음 방송을 세워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순종한 한 사람의 헌신으로 HLKX 극동방송의 생명의 소리가 시작됩니다. 70년 전 극동방송의 시작을 재현한 무대 함께하시죠.

한반도 지도를 형상화한 아이들의 대열이 무대를 채웁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극동방송 70년 방송선교의 발자취와 복음의 열매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은혜의 역사를 생생하게 되새기는 무대입니다.

0: 장단 모든 단원들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힘차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아껴서는 안 되겠죠? 조금 더 박수 치겠습니다.
1: 네. 이 700여 명의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이 단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노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0: 오늘 이 나라사랑축제가 다가올 부흥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늘 공연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지만요. 한국교회와 극동방송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더욱더 왕성하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박수 아끼지 마시고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데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나라사랑축제의 감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아주 특별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가오는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종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가 열립니다.
0: 아, 네, 여러분. 아,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쳐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과 졸업 단원들, 그리고 방송가족, 전파 선교사, 운영위원, 그리고 전속기관 그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역대급, 초특급, 버라이어티하고 어마어마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10월 며칠이라고 했죠 여러분? 네,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광복 81주년을 맞아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한 2026 나라사랑축제,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해주신 우리 모든 합창단원분들, 그리고 뒤에서 섬겨주신 지도교사와 자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북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늘사랑교회 고영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0: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아나운서 장찬희
1: 마은이었습니다.
0: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 역사하심이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해 북방을 향한 구원의 전파자가 되어 민족 복음화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극동방송과 이 거룩한 나라 사랑 축제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 특별히 13개 지사 우리 600여 어린이들과 그들의 보호자들과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유대한민국과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0: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곳 익산 현장에서 2026 나라사랑축제 실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소 나와주세요.
1: 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익산 실내체육관의 뜨거운 현장에서 전해드린 생중계로 함께하셨습니다. 7305번님께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참 감동입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라디오를 통해 또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감동과 은혜의 현장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청취 소감, 가슴 벅찬 이야기들 한 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소개

밤, 또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를 보며 여러분의 격려,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네,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생중계를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가슴 벅찬 청취 소감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1440번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벅차네요. 저는 처음으로 나라사랑축제를 방송으로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극동방송과 항상 쭉 함께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사역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68번님, 어제 듣고 오늘도 듣는데 들을수록 감동 또 감동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참 대단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2134번님, 극동방송 24시간 듣고 있지만 나라사랑축제가 이렇게 대단한 줄 깜짝 놀랐습니다. 실황방송 영상을 보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영상 보다 말고 친척과 지인 서른여 분께 정신없이 영상 빨리 보라고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참 감동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극동방송의 무한 발전을 위해 기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찬양 선교사인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위해서도 여러분 많은 격려와 응원 또 기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월에 함께하는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어제 여수 그리고 오늘 익산까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끝나서 아쉽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쉬워하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10월에 전국의 청취자들과 다 함께하는 기쁨의 큰 축제를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큰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전파 선교사, 또 운영위원 모든 분들이 다 함께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북방선교에 대한 소개를 담은 체험관과 다양한 전시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체험 놀이존, 푸드코트에서 마음껏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10시간 특별 생방송과 공개방송도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펼쳐지고요. 또 뮤지컬 배우 차지연, 가수 세시봉의 다채로운 음악과 찬양 무대로 올려드리는 70주년 특별 음악회도 준비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이제 10월에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아주 큰 축제입니다. 이 축제 한마당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신청하고 준비하세요. 문자 샵 1069번으로 홈커밍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힘찬 메들리 찬양을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어제와 오늘 생중계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또 이 땅의 다음 세대의 미래가 너무 밝다며 또 흐뭇한 그런 마음을 담은 문자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생중계 지금까지 편성책임 이인성, 현장아나운서 최다슬, 기술 이범용, 김영은, 이경주 그리고 스튜디오 진행의 김보령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10월 17일에 함께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에도 여러분 그 축제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13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영광을 잊을 바에야 오른손의 재주를 아예 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을 괜한 고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오직 그분만을 위해 재주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든 가진 재능과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축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 쉼과 평안함 누리시는 온전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과 사연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2189번님께서 저의 소망은 천국뿐입니다 하시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도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 그리고 찬양의 용기를 얻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짐 콜린스는 성장하는 기업 혹은 실패하는 기업을 5년간 분석해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을 출간한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성공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실패하는 사람은 창문을 본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거울을 본다는 것은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에게 부족한 점을 반성하며 개선한다는 것이고요. 반면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창문을 본다는 것은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함을 개선하면 성공의 길로 가게 되겠지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하지 않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이에요. 오직 용서와 사랑,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밤하늘에 달과 별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넓은 세상 앞에 사람이란 참 작은 존재다라는 것을 느낀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한 주의 끝자락, 나를 기억하시는 그분 앞에 조용히 서보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라며 김두현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캐리 언더우드의 How Great Thou Art 들려드렸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는 일이 요즘은 참 드뭅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보거나 바쁘게 앞만 보고 걷다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그런데 시편을 쓴 사람은 하늘의 달과 별을 가만히 올려다 보다가 문득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작아지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크신 분을 더 크게 보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크신 분이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순간이 그 시편 기자는 남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윌러브의 시간을 뚫고,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히스 플랜의 세이머들이 전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힐송 월십의 Magnificent,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Worthy is the Lamb, 그리고 Terry McAlmon의 I Sing Praise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가 저물어 갑니다. 이번 주도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잘 풀린 날도 있었을 거고,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이 부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홀리원의 마음, 오영은의 매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책상 정리를 하는데 예전에 고등학생 때 풀던 수학 문제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안 버리고 놔두고 있었더라고요. 빛바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열심히 문제 풀던 학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집을 펼쳐놓고 공부할 때 풀다가 막히면 자주 찾아보는 게 있지요. 바로 문제집 맨 뒤에 있는 정답 해설지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되도록 정답 해설지를 미리 보지 않고 스스로 고민해서 문제를 풀라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자꾸 해설지 쪽으로 먼저 손이 가는 그 학생들의 마음은 막을 수가 없지요. 빨리 해답을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답지가 있다는 것처럼 든든한 게 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정답이 따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를 들여보다 막막한 기분이 들면 들춰볼 수 있는 정답지라도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김대환의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답은 내 힘으로 찾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 더 확실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 안 되는 게 참 많고요. 또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잘 안 되곤 합니다. 그럴 때 또 살짝 시험 들면 또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되기도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힘내는 그런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썸머 스페셜을 맞아 은혜로운 찬양 쭉 이어드립니다.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누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약속 나 믿네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는 Grace to you. 이 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From God의 찬송가 고난 내용 혼 편히 쉴 곳과 이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1420번님의

홀리원의 위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당신의 달빛가 스펠 썸머 스페셜 오늘도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날개를 달고 마르지 않는 샘 1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곡은 야베스의 기도죠. 그 찬양을 마르지 않는 샘이 불렀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르지 않는 샘에 처음 수록된 곡입니다. 그 뒤에 많은 분들이 또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또 마르지 않는 샘에서 처음 야베스의 기도를 발매를 했었죠. 그러니까 음반에 넣었었죠. 네. 그 마르지 않는 샘의 1집 앨범 중에서 날개를 달고 들려드렸습니다. 강주영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토요일,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새벽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죠. 여전히 폭염 문자와 물놀이 조심하라고 그런 문자도 오지만 지난 한 주는 또 제가 있는 지역에는 바람도 제법 많이 불었어요. 마치 가을바람 같은 바람이 불기도 했고 좀 더운 바람이 불기도 했고요. 정말 요새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이런 날씨에도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변하지 않는 분위기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죠. 다만 우리가 좀 변할 뿐이죠. 주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데 말이죠.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할 뿐 그분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과 또 부어주시는 은혜의 그 말씀들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과 또 저와 이 더운 여름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시죠.

냉수한 그릇, 박갑수 목사님의 활동명이었죠. 냉수한 그릇의 푯대를 향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배 찬양 푯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잘 알고 있는데, 냉수한 그릇이라는 뭐 작가로 얘기하면 필명이죠. 라는 이름으로 박갑수 목사님께서 활동을 하셨던 팀인데, 그 냉수한 그릇 희원 앨범 중에서 푯대를 향하여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네리의 믿음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강주영의 달빛 가스펠 서머 스페셜은요, 여러분들에게 보다 많은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름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계십니까? 뭐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더라도 정말 바쁜 여름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휴가를 좀 뒤늦게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부분은 휴가도 이제 다녀오셨을 것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가 또 연휴네요. 그쵸? 그래요. 또 연휴 기간을 맞아서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죠? 해외에서도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네.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또, 제 이야기보다는 찬양 들려드리는 게더 좋죠. 자, 옹기장이, 오랜만에 옹기장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오 아름다워 앨범 중에서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길승의 교회로 와. 그리고 한 곡도 이어서 듣죠. Continental Singers. 이 노래, 이 찬양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습니다. Continental Singers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세 곡의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옹기장이, 옛날에 옹기장이 선교단이었는데. 옹기장이의 주님의 손이. 그리고 이길승의 교회로와 한국 컨티넨탈 싱어스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렇게 세 곡을 만나봤습니다. 옹기장이도 마찬가지고, 컨티넨탈 싱어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룹의 곡들은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특송으로 정말 많이 불렀어요. 청년 청소년들이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정말 90년대에는 컨티넨탈 싱어즈하고 옹기장의 곡을 성가대나 청년 성가대나 청소년부 성가대에서 안 부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중창 같은 경우도 옹기장의 곡을 또 많이 불렀고요. 이길승님의 곡이 중간에 떡하니 있어갖고 조금 이제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양한 정말 다양한 찬양을 듣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이 어쿠스틱하고 지금은 약간 컨트리스러운 이런 음악의 편곡에 아주 간결하면서도 자기 고백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길승의 교회로와 이렇게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유년 시절의 교회 학교는 어떠셨어요? 특별히 여름, 겨울, 이게 좀 뭐랄까, 봄, 가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름하고 겨울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름은 여름 수련회가 있으니까, 또 겨울은 크리스마스가 있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가을에는 문화계 밤 같은 게 있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기억보다도 여름에 옛날에는 수양회라 그랬는데, 자, 너무 이렇게 오래된 티가 나나요? 아, 여름에 수련회, 내지는 수양회. 그 다음에 겨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중고등부는 진짜 행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여름과 겨울이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나는 교회 학교 시절이 저는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름에,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름 수련회를 또 떠올리시면서 또이 여름밤을 보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또 좋은 추억들이 또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은 이제 각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만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남성 듀엣 위드라고 있었습니다. 뭐 남성 듀엣이 소리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되게 많았어요. 그 CCM 찬양하시는 사역하시는 뭐 위드도 있었고 뭐 선물도 있었고 뭐꽤 많아요. 주나목도 있고 소리엘도 있었고 노래한 어부들 뭐 굉장히 뭐 듀엣으로 활동했던 남자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위드의 곡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위드의 찬양도 청소년 연합 캠프에서 이분들을 늘 초대를 해서 함께 찬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주 재치 있는 가사와 편곡으로 곡을 또 발매를 하시기에 유명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위드의 오 놀라워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현모의 주는 나의 봄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위드의 오 놀라워. 커맨시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들려드린 찬양은 구현모 데뷔 후에 주는 나의 봄이었습니다. 진짜 냉탕과 온탕,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곡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썸머 스페셜에서만 좀 특별하게 들을 수 있는 굳이 좀 포장을 하자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드의 김상훈 목사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세요. 제가 김상훈 목사님 벌써 2년 됐네요. 2년 전에 제 주님 품으로 가셨을 때 그때 한번 제 방송에서 다뤄드린 적도 있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또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죠. 한 분은 오태근 목사님이신데요. 열심히 또 목회 사역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편곡이나 가사가 재치 있죠. 데이비 쿠 구현모 형제의 주는 나의 봄. 네, 역시 따뜻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썸머 스페셜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몇주 동안 계속 이어지는 썸머 스페셜에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찬양들, 옛날 찬양들을 좀 많이 좀 들려드리려고, 특히나 이그 CCM을 소개하는 시간인 토요일 시간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또 관심 가져주시고 아티스트도 찾아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 나가는 중간에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 나의 여름의 수양에는 어땠었나 생각을 해 봤더니 저는 철로 역정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철로 역정. 그 코스마다 어떤 이렇게 신앙의 미션을 주고 뭐 요절도 외워야 되고 좀 이렇게 좀 고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철로역정 책에 있는 것처럼 뭐 짧긴 하지만 뭐 나눔도 있고 뭐 이랬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천국으로 딱 입성하는 그런 코스에서는 정말 여름이니까 수박과 찐 감자 막 이런 먹을 것들을 과일들과 함께 쫙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교회 학교 선배 형들 누님들하고 다 같이 선생님들하고 식탁에 교제를 했던 그런 철로 역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물놀이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났네요. 강정현의 달빛 가스펠 또 찬양 이어서 듣죠. 자. 이거는 과거 옛날 CCM은 아니고요. 최근에 그 주영훈님의 거기 있었다 이게 들려드릴 텐데 이 찬양에 함께하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주영훈의 거기 있었다 찬양이었습니다. 주영훈 씨의 목소리만 애썼던 게 아니고 조범진님하고 이철규 씨, 철규 형제 목소리까지 세 분이 함께 찬양한 곡이었습니다. 참 가슴 뭉클해지는 찬양이죠, 고백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동행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법칙이나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것 같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그런 시선으로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를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말씀하시죠.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의 예화를 통해서 우린 그걸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봐야 하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이가 뭘 싫어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도 성경에 있죠.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방금의 찬양의 노래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늘 신실하게 계셨음을 우린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가득하고 그 실체하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양을 많이 많이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프티드 찬양 준비해놨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준비했고요. 그리고 김명식 영원한 사귐 앨범 중에서 승리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내일 주일 달빛 가스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수고 잘하셨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 예, 네.
2: 이분들 의자 치워.
3: 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8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광복절이자 8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빼앗겼던 이 땅에 빛을 되찾고 민족의 자유를 선포했던 역사적인 광복절입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빛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족의 광복을 넘어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온갖 염려와 매임에서 건져내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 높이 찬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0: 짙은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찬란한 광복의 빛을 주셨듯이 주님, 오늘 내 어두운 심령 위에도 십자가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결박된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온 세상 향해 소망을 노래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내 빛을 되찾은 날의 기도였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라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있다면 오늘 이 새벽 참된 자유이신 주님의 빛으로 깨끗하게 몰아내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1: 출애굽기 제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그가 그들을 내보낼 것이며 강한 손으로 그가 자기의 땅에서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과 계약을 맺고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떠돌던 그 나그네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다짐하였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살이로 압제함으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이제 내가 들었고 나의 계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그들의 노예살이에서 빼낼 것이며 나의 뻗은 팔과 큰 징벌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마침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내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드릴 것이며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소유로 삼게 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크게 낙심한 데다가 그들의 굴레가 너무 무거워서 모세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라.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내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바로가 나같이 입이 무딘 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아뢰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도록 그들에게 명하셨다.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씨족들이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씨족이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계보에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며 레위는 137세를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고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며 고핫은 133세를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계보대로 레위의 씨족들이다.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벳을 아내로 삼으니 그녀가 그를 위해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아므람은 137세를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이며 우스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며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삼으니 그녀가 그를 위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집안의 씨족들이다.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부디엘의 딸 하나를 아내로 삼으니 그녀가 그를 위해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은 그 씨족별로 레위 집안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별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 하고 명령하셨던 자들이 이 아론과 모세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것에 대해 애굽 왕 바로에게 대언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아론과 모세였다. 실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낱낱이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라 하셨으나 모세는 여호와의 면전에 보십시오 나는 입이 무딘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하고 아뢰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6장 30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의 터치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언성이고요. 2005년도에 탈북해서 남한에는 2009년도에 입국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남 일녀로 태어났고요. 다섯 번째로 딸입니다. 다섯 번째 제가 딸 하나 태어났으니 집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귀하게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고생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초를 들어가지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저는 저녁밥을 제가 했고요. 엄마는 퇴근하면 일하러 가고 농사 짓는 게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제가 체력이 받친 데 있잖아요. 힘도 엄청 셌습니다. 엄마 따라 밭에도 갔고요. 저희 고향에서는 옥수수를 심는데

저희도 한 3,000평 정도 개인 서토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직업이 좀 좋으셨어요. 저희 아빠는 농장들에서 영양 물자를 배분해주는 이 농촌 물자 공급소 같은 데서 책임자로 일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빠는 고난이 행군 시기 전부터 농장들이 비경지 땅을 조금 임대받아서 저희는 이미 농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행군 시기 사람들은 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고요. 농사를 지으면 1년 먹을 식량은 해결합니다. 채소 한 가구당 옥수수 300kg 농사를 하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옥수수 한두톤 정도, 그리고 콩한 100kg, 저우기장 이런 잡곡을 많이 심었고요. 가을이면 2톤 트럭에 가득 싣고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 사람들은 여름에는 굶고 힘들지만 가을에는 농사를 하면 집집마다 쌓아놓고 먹기 살기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해인가요?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북한 당국에서도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을에 길목을 막아놓고 단속원들이 지켜서서 식량을 다 뺏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식량을 뺏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농사 지은 겁니까? 나라에서 종자를 줬냐, 비료를 줬냐,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산에서 안 내려옵니다. 눈이 올 때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단속반이 철수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죽기 내기로 농사 짓고 지키는 것도 자기 몫이에요. 그러더니 또 어느 때가는 토지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농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일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것이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자는 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 사람들 그때부터 내 것이 되는 순간 열심히 일하여. 그런데 다 탈곡하고 말리고 곳간에 쌓아놓은 순간부터 또 군인들이 도둑질 다닙니다. 아침에 엄마가 밥을 하려고 곳간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려있고 쌀떡이 없어졌어요. 옥수수 쌀 쿤독에 북한 독특구거든요. 한독 채워놓고 국수가 있었는데 없어서 나가보니까 군인들이 그 무거운 쌀떡을 혼자서 못 들고 갔을 거잖아요. 어떻게 들고는 나갔어요. 집집마다 평균 한 명씩은 다 탈북했고요. 저희 국경연서는 탈북자도 많았고요. 한두 명 있을 때는 감옥도 보내고 정치범수용소도 보냈어요. 근데 하도 많이 도망가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손을 못 대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중국과 밀거래도 하기 시작했고 인신매매 이런 거는 안 했어요. 저희 오빠가 했던 일은 이산가족 찾기 이런 거 했거든요. 우리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만나는 하는데 저희 북한에 있을 때도 그런 거 있는 건 알았어요. 저희 오빠는 국군 포로를 넘기게 됩니다.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북한에서 몇십 년 전에 헤어졌잖아요. 어디서 사는 것도 몰라요. 북한에서 몇살때 어디서 살았고 엄마 이름이 뭐고 형제는 누구누구 있다. 이 정보가 있으면 남한에서 다 찾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오빠가 그런 일을 하다가 포로를 넘긴 꼴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는 보위부에서 매를 맞고 마지막에 정말 죽게 되니까 얘네가 내놨어요. 가족들이 오빠를 살리려고 수혈을 했는데 북한은 수혈이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하니까 피가 안 나오더래요. 거품만 생기고. 그래서 저희 오빠는 40살에 딸 둘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제가 그 일은 탈북한 일이었고요. 저는 북한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성경책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일주일에 한번 강연을 하는데 어느 날 저희 비서가 하는 말이 남조선에서 우리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고 국경으로 성경책을 들여보내고 있다.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왼밤을 내대면 오른밤을 내대라. 이런 것인데 종교는 아편이다. 성경책이 혹시 있으면 보지 말고 가져다 바쳐라. 이 정도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다시 아들을 북한에 가서 데리고 왔는데요. 3년 만에 아들을 데리러 간 이유는 제가 돈벌이 왔다고 했잖아요. 제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은 못 벌고 아들을 데리러 북한에 가는 도중에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용길에 있는 한 호텔에서 제가 하룻밤 묵고 다음날에 국경 쪽으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용길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람은 간절하면 신을 찾습니다. 그때 제가 두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내일에는 북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잡히지 않게 안전하게 해달라고요. 그때 저는 사실 제가 10년은 감옥 갈 각오를 가지고 갔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탈북하다 보니까 북한 정권에서요. 중국에서 1년 있은 사람은 3년,

3년 있은 사람은 9년을 감옥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제가 안전하게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10일 만에 몰래 있다가 아들을 다시 데리고 왔거든요. 그 과정에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강에 들어섰는데 사람 모양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경 경비대인 줄 알고 멈췄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보니까 나무였어요. 그리고 집에까지 들어가는 게 국경에서 저희 집에 10분 거리인데 저는 옷도 갈아 못 입고 11월 달에 북한은 엄청 춥거든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갔는데 제가 저희 아들 이름 부를까 조카 이름 부를까 생각하다가 아들은 아빠가 데려간 것 같고 조카 이름을 불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 부르며 너 맞니? 하니까 맞대요. 제가 생각했던 아이는 6살 때 헤어진 아들이었는데 9살 때 제가 갔으니까 폭풍적으로 컸고 얼굴도 다르고 진짜 저는 몰라봤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엄마에게 엄마 나왔다고 하니까 듣지 못하시더라고요. 세 번 말했어요. 엄마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저희 엄마 아빠가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탈북을 해서 3년 동안에 무소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다른 집 자식들은 잡혀서라도 오는데 우리 딸은 잡혀도 안 나오고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제가 오니 엄마 아빠는 저보고 자수하라고 가지 말라고 저를 붙잡는 것이었어요. 저희 오빠도 내가 교회도 안 다녔고 한국행도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생활고로 갔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근데 저는 중국에서 이미 살아봤잖아요. 북한에 가서 다시는 못 살죠. 그때 아들을 데리고 다시 10일 만에 재탑을 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 동생이 저희 집에 자기 전화기를 내보내고 번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래 동네에 안 가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한국을 아래 동네라 하거든요.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에 간다는 자체를 생각도 못하고 한국 가면 정치범 수용소고 배신자가 아니고 반역자예요. 한국행은. 그런데 제가 한국은 안 가고 그냥 중국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동생이 자기 집에서 한 달만 놀고 가래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 저는 동생이 살고 있는 훈촌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동생은 훈촌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살고 있었어요. 동생은 이미 부부가 하나님 다 영접했고요. 저희 올케가 저한테 하나님을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또 바로 자유이죠. 오늘 하루는 나를 짓누르는 걱정과 불안, 타인과의 비교나 원망이라는 감정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자유하다 라고 크게 선포하실 때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광복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내 삶에도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소망의 빛이 가득 차오르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당당한 발걸음을 늘 제가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시원하고 소망이 넘치는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는 8.15 광복절이죠. 81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오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맞았습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 자유를 되찾는 뜻깊은 날이지요. 하지만 이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서로 등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는 단지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고 마음과 영혼이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참된 자유를 바로하는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진짜 광복을 알고 진짜 해방을 알고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찬양할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분단의 벽을 넘어 분단의 벽을 허물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믿음과 감사의 선포와 함께 출발합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오늘 힘찬 두 찬양으로 함께 복음의 메아리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다음에 올려드린 조금 전에 함께한 찬송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이었는데요. 테너 김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80여 년 전 우리 민족은 오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더 진실된 자유를 이야기하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정한 해방이겠죠.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8월 15일 광복절,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함께 채워갈까요?

0: 서울 챔버 싱어즈의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광복절을 맞아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1: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36년간 일본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며 나라도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양심도 태극기도 애국가도 송두리째 뺏기고 짓밟히고 억울할 당했을 때 그 암울함 속에서 자유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던 기쁨, 우리나라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시편 102편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런데 한국 국민은 오적이 한국을 일본에 팔아먹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해방이 될 때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해방은 카이로 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었지만 카이로 선언 있죠. Declaration of Cairo. 1943년 11월 27일 미국과 영국과 중국, 처칠, 루스벨트, 장개석 세 사람이 애굽 수도 카이로에 모여서 5일간 걸친 회담을 했습니다. 그 회담 결과 발표한 이 선언에서는 연합국은 2차 세계대전 발발 후에 최초로 일본에 대한 전략을 토의했습니다. 또한 회담에서 연합국은 승전하더라도 이기더라도 자국의 영토를 더 확장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남의 나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얘기가 자유독립국가로서 승인할 결의를 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포스담 선언에서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감격의 노래를 부르며 기뻤던 그날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엉긴 자치니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36년간 일본에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 역사도 국기도 언어도 심지어는 이름 성씨마저 잃고 살아오던 한민족의 뜻밖의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해방이라는 기쁨의 잔을 맞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0일 밤 오늘날의 남북을 갈라놓는 38선을 그려놓았습니다. 소련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38선이 국가분단 민족분열의 상처를 안겨준 지 통일의 소원은 여전히 새벽마다 제단마다 외치는 한국 성도의 울부짖음이 됐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남산 위에 조선나무 철갑을 두른 듯 비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의 기상일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은 구름 없이 맑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0: 괴로우나 즐거우나 일편단심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무엇보다 복음 통일된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날을 그리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김정

한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민족으로 불러주신 남과 북이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기뻐 예배를 받으실 그날을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한 애국가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함께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자유와 회복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을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죄수를 풀어주고.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북녘 땅에 임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 사회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북녘 땅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곡의 찬송 연속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트루바의 박창일 씨의 목소리로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이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와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호소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은 오늘 참 자유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참 자유를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링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북한 공장과 노동자들을 홍보하는 영상들이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1: 네.
0: 중국 사업가들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값이 싸고 그 노동력이 싸고 오랜 시간을 일한다는 점까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1: 네.
0: 먼저 공개된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중국판 틱톡으로 불리는 더우인 그리고 샤오홍수 이 두 SNS에서 북한 공장의 내부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올라와서 좀 화제로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요.
0: 네.
1: 영상을 좀 보자면 북한 노동자들로 보이는 이 사람들이 인조 속눈썹 그리고 가발, 뜨개질 가방 그리고 봉제 인연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만드는 그런 수제품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일부 중국 사업가는 자신이 북한 안에서 공장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문을 받을 연락처까지 공개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홍보 방식인데요.
0: 네.
1: 중국 사업가들은 북한에 숙련자 노동자가 많이 있고 인건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대량 주문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선전했습니다. 특히 뒤에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일부 영상을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쉴 틈 없이 일한다라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8시간만 일해도 힘듭니다.
0: 그렇죠.
1: 근데 16시간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동자의 건강이나 권리를 걱정하기보다는 싸고 오래 일하는 노동력을 상품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그런 방향이 맞는 거가 싶긴 한데 이런 거를 좀 내걸었다라고 보는 거죠.
0: 사실 북한의 노동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특수성이잖아요.
1: 네.
0: 근데 거기다가 16시간까지 일하는 것 또한 중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네. 마땅히 비판받을 것 같은데
1: 네,
0: 흔히 여기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1: 네.
0: 잡음을 일으켜서 좀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했던 건가요?
1: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시간 좀 이게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얘기를 하면 아 여기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뭘 만들고 주문하면은 뭔가 다 나올 수 있겠구나. 좀 빠르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 인식의 부조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되냐라고 해버리고 이게 내가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인게 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강제 노동이라든지 이런 실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히려 좀 이걸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그러면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영상이 촬영된 건가요?
1: 네, 여기 북한입니다. 나선 경제 무역 지대에서 촬영이 된 건데요. 여기서 나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곳이잖아요. 북한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1990년대 초부터 이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인데 외국인도 많다라고
0: 네.
1: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선 자유무역지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영토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중국과 러시아 사업가들의 출입 그리고 경제활동이 비교적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업가들이 거기에서 뭐 먹고 자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원료와 반제품을 들여온 뒤 북한 노동자

0: 이를 가공을 해서요. 완성된 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사업가가 원료와 주문을 제공하고 북한의 공장과 노동력이 생산을 맡는 구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네, 이게 어쨌든 위치는 북한이고.
0: 네.
1: 원료와 주문 제공이 중국의 사업가, 그러니까 자본 자체가 중국인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이것도 파견 노동자, 외화벌이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0: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로 나간 해외 파견 노동자는 좀 결이 다를 수는 있겠죠.
1: 네.
0: 영상 속 노동자들은 북한 영토인 라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 사업가가 북한에 들어가서 공장 운영이나 제품 생산에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주문받은 상품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외 파견 노동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해외 파견에서는 북한 노동자가 중국 공장으로 이동하지만 라선에서는 중국 사업과 주문이 북한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만 반대일 뿐 값싼 북한 노동력을 외국 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의 상당 부분을 북한 기관이 가져간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1: 네.
0: 이른바 북한 내부형 파견 노동이라 제가 이름 지었는데 어떻게 지금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중국 사업가와 직접 임금이나 근로 시간을 협상하기는 어렵고 북한의 공장과 관리기관을 통해서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약간의 강제노동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1: 근데 이게 값싼 노동력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이곳에 배치되는 게 뭔가 지원해서 가는 건 아닐 거고
0: 네.
1: 강제적으로 가는 건가요?
0: 이게 모든 것들을 이제 강제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자기 자신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임금이 내가 얼마 받고 얼마 동안 일하고 이런 것들을 중국의 기업가나 중국의 공장이나 이런 데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가 좀 정해졌고 거기서 일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1: 네. 값싼이라고 하셨는데 그 값이 노동자 이게 직접 손에 쥐어지기는 하는 건가요, 이게?
0: 그게 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네. 기관과 기관의 어떤 계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계약서를 이제 사인을 하지만 그 내가 얼마를 받고 그리고 북한 당국이 얼마를 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거는 약간의 강제 노동이 또 섞여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다 어찌됐든 뭐 어디에서 일을 하거나 다 강제 노동 측면이 있긴 하지만
1: 네.
0: 나선 지역에서도 또 다른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1: 근데 이렇게 16시간을 직접 홍보할 수 있다는 그 시선과 인식 자체가 가히 충격적이에요.
0: 그렇죠. 보통 강제노동을 이용하는 기업은 노동 환경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 중국 사업가가 북한 노동자의 낮은 인건비 그리고 긴 노동시간을 공개적으로 선전했죠.
1: 아.
0: 그러니까 노동자의 희생. 이것 때문에 상품 가격이 낮다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고 그 납품 속도를 높이는 수단이 북한의 노동자의 희생이다. 이런 것을 감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우리 노동자는 싸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많은 주문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걱정 마시라. 라고 하는 말은 사업자에게는 홍보 문구일 수도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휴식 부족을 뜻합니다. 사람을 기술과 권리를 가진 노동자가 아니라 값싼 생산 도구처럼 바라본 태도 영상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점이죠.
1: 근데 이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실시할 때
0: 네.
1: 해외에 나가서 외화벌이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0: 네.
1: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북한 개인 기관과
0: 네.
1: 함께 합작 회사나 협력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하잖아요.
0: 네.
1: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이 뜨는 영상들, 이 내용들이 대북 제재 위반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0: 그러니까 섬유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도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애초에.
0: 애초에. 그러니까 섬유가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값싼 노동력으로 통해

0: 그래서 제품이 생산돼서 북한 이외로 나와서 팔리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북한의 수입원이다. 북한 당국의 주요한 외화벌이 구조다. 이렇게 대북제재가 바라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국 사업가가 실제로 북한 안에서 합작 공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한다면 또한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나온 모든 제품이 똑같은 제재를 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해 보이는데요. 가발이나 인조 속눈썹처럼 거래가 가능한 품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뜨개질 가방, 의류, 봉제 제품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 제품으로 분류된 물품은 제재 대상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결국 상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공장을 누가 운영하는지, 또한 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북한 기관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함께
1: 네.
0: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참 중국에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잖아요.
0: 네.
1: 민간인이 자신 있게 위반 사실을 자랑하는 듯한 모양이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북한 당국이 이 자체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건데, 북한의 의도도 궁금해져요.
0: 네, 북한 당국에는 좀 외화라고 하는 쏠쏠한 장점이 있잖아요, 강점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하면 북한은 큰 설비나 새로운 기술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생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 사업가도 중국 노동자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노동자 개인으로 돌아가는 개인 몫이 얼마나 되냐, 이게 문제인
1: 그쵸.
0: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중국 사업가가 북한 측에 생산비나 인건비를 지급해도 그 돈이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보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70에서 80% 얘기하잖아요. 북한 당국이 그거를 떼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기업은 값싼 제품을 얻고 북한 당국 외화를 얻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항상 오랫동안 일을 하지만 그만큼 돈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1: 네. 근데 이 영상이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나눌 정도로
0: 네.
1: 국제사회에 떠들썩했던 것 같고 외신들도 주목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에서도 분명히 이를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대북제재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나오는 북한에게 절대로 득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0: 네.
1: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의 바람이 불수 있을까요?
0: 그렇죠. 이제 북한 당국은 약간 정상 국가다.
1: 네.
0: 그리고 약간 이제 문명 국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상, 약간 강제 노동이 좀 포함된 그런 영상이 나가는 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겠죠. 영상 촬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 사업가도 마음대로 이제 휴대전화를 들어가지 않고 이 들어가서 나왔을 때 어떤 영상을 찍었는지, 그리고 이제 북한 노동자의 얼굴이 뭐 드러나지 않았는지, 이러 그래서 드러났다면 영상을 삭제해 달라라고 요구를 할수 있겠죠. 근데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북한, 그러니까 중국 사업가와 직접 대화한 것을 막거나 당국이 작업장의 숙소에 감시 인력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현재로서는 하나의 전망이지만, 북한 당국이 이제 문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그러니까 16시간을 했으면 아 16시간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 이거 영상 그냥 영상만 촬영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진정한 그 노동 환경 개선이 아니라
1: 네.
0: 그냥 이 보여지는 것만 맞겠다 라고 하는 거라서, 좀 이거는 좀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 영상의 핵심 자체를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절실히 보여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당국과 중국 사업가는 이렇게 노동자의 싼 임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휴식과 정당한 임금 또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이 내세우는 정상적인 체계가 잡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서 외화벌이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링크 엔드센터 이상현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 군인 백부장을 향해서 이런 칭찬을 하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이 지나치게 과장하신 것 같기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에요. 지금 점령군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군인이에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세례도 안 받았어요. 이제는요

0: 말씀만 하옵소서 그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모시고 있는 율법이 있는 십일조를 바치는 안식일을 지키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보다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근거만 있으면 그냥 칭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거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음이라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 내 믿음이 크도다. 조금 부르짖었다고는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 지옥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고 베드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세요. 마태복음 21절에 보니까 예 다섯 달란트 남긴 그 종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가 열 달란트를 너에게 주노라. 등등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칭찬 엄청나게 하세요.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요. 본문에도 보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님인 베드로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처음 만나는 거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세요. 42절 한번 42절 예수님 처음 만나는 베드로를 향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지금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거든요. 시몬 어부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순간이에요. 꾀죄죄 어부 그렇잖아요. 꾀죄죄하고 촌띠가 흐르고 불안무식하고 바닷사람 그 시큼한 베드로가 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하는 뜻은 아람어야 아람어. 예, 그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그걸 우리가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칭찬하세요.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예수님처럼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자는 거예요. 마크 트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두 달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칭찬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줘요. 그래서 칭찬을 보약이라고 해요. 보약. 예, 칭찬은 우리에게 활력소, 원기소. 칭찬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므로 이 무더운 여름에 에너지 넘치는 인생 되시라는 거예요.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좋은 행위를 칭찬하지 않는 것은 그 행위 자체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그런 행동은 그 뒤를 따르는 무수한 좋은 행위를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다.
1: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가 5에서 20mm로, 평안남도와 황해도가 5에서 10mm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광주, 여수, 목포, 제주가 24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대전, 대구,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 강릉이 22도, 청진이 21도, 강계와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평양과 서울이 32도, 개성과 춘천, 포항, 대전, 광주가 31도, 부산과 목포, 제주가 30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함흥이 29도, 해산과 여수가 28도, 강릉이 27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가는 빗길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찬양 전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칭찬은, 사랑은, 섬김은 우리가 베풀 때 우리에게 다시금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복음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광복절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사랑을 나눌 때 다시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가운데 구하는 승리의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2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원인과 결과로 모든 일을 단정하지요.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다. 열심히 하면 누구나 잘한다. 실력이 있으면 성공한다. 그런데 다양한 경험을 하며 오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혹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 명제가 무조건 진리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많은 복을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빠른 경주자가 반드시 먼저 들어오지 않는다. 용맹한 용사도 전쟁에서 패한다.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세상 일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계산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상상도 못할 크고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재물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계산법을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21대 국회의원 김혜재입니다. 무더운 여름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열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는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정성으로 초대합니다.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에서 모인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한마음으로 펼치는 웅장한 합창, 그리고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퍼포먼스, 맑고 순수한 어린이들의 찬양소리가 진남체육관을 가득 채울 때 그 감동은 평생토록 여러분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뉴욕 카네기 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 무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그 실력을 인정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그 감동의 무대를 이제 여수에서 여러분께 직접 선보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함께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라를 향한 뜨거운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날 여수 진남체육관으로 직접 내려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입니다. 일평생 잊지 못할 감격의 무대에 여러분들 모두를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보디 분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엑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 8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억압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해방의 참 기쁨은 종살이나 식민지 생활을 해본 사람만이 참 해방의 맛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해방의 자유를 위해 많은 희생이 있었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묶임과 상처

속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출애굽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며 미래의 소망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하십시오. 나라가 없다면 나도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광복절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아깝지 않은 희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안동지역에는 김용환이라는 유명한 노름꾼이 있었습니다. 안동 지역의 명문가 후손이었던 김용환은 노름판에서 전 재산을 탕진해 명문가 재산을 몽땅 털어먹은 놈이라는 뜻의 파라코라고 불렸습니다. 김용환은 노름판이 문을 닫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문이 닫힐 시간이 되면 노름판에 모든 돈을 걸고 승부를 했습니다.

돈을 따면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돈을 잃어도 준비한 사람들을 불러 강제로 돈을 빼앗았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노름판에 돈을 쓸어 담았지만 김용환의 가세는 점점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용환이 다른 유흥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용환이 죽고 나서 지금 가치로 200억 원에 해당하는 전 재산이 독립군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노름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나라를 위해 쓰고도 평생을 파라코라는 누명을 쓰고 살았지만 김용환은 조국이 빛을 봤으니 나는 억울하지 않다며 끝까지 세상에 이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유를 위해 희생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헌신한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헌신을 바탕으로 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복음도 전해질 수 있었고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주님의 은혜를 얻은 이 자유와 부흥을 빛과 진리가 필요한 어두운 곳에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진리의 복음이 필요한 나라들의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을 하며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샌프란시스코 메스터 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테너 장원상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8월 15일 광복절에 보내드린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더 많은 찬양과 시편 말씀으로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 기간인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광복절 아침이죠. 광복, 빛을 되찾다라는 뜻이잖아요.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절, 다시 그 빛을 찾기 위해 모든 걸 바치신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요. 기쁘면서도 이 광복절 아침은 가슴이 묵직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광복이라는 말이 우리 신앙에도 참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흑암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광복절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어두운 그늘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 그늘이 싹 걷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눈부신 빛과 자유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면서요. 모닝프레이즈 기쁘게 출발합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그 힘이 있습니다.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영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라를 잃고 빛을 기다리던 마음 이야기하니까요. 성경 속 히브리 백성들이 떠오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죠. 하루아침에 머나먼 타국에 끌려간 이들은 고달픈 노예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강가에 앉아 고향을 그리며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도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의 노예들의 합창이 바로 이 애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죠. 잃어버린 고향과 빛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들의 눈물이 우리 민족의 아픔과 겹쳐져서 더 뭉클하게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해방된 사람임을 선포하며 듣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리고 마커스 앨범에서 함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어 찬양과 민유경의 연주 찬양 전해드리면서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0: 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8월 15일 광복 8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광복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나 정치 모든 분야에서 우린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8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열방을 향하여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모짜리가 되고 선교의 모짜리로서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미래의 모습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보시며 그분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시지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삐거덕거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확실한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거 확실해? 확실하게 잘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며 대화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인간들이 하는 일이 확실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확실함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확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장 분명한 길이니까요. 확신이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향후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우리의 삶도 때때로 흔들리지만 주님은 선하시며 영원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잠시의 고난과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향한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길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늘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량강도에서 온 조영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더구나 인생의 여정은 탄탄대로가 아닌 굴곡이 있습니다. 제 많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자비와 긍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를 높이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과 같이 하루속히 북한 땅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남북 통일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남북 성도들이 함께 주 안에서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함남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150장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살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가 사함되었고 의인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군악군 사랑에 감사하며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탈북민 찬양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또 고백하는 찬송과 찬양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0: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오늘도 마더와이즈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원한 식탁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식탁에서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목소리와 그분들이 직접 소개하는 찬양을 들어보는 인터뷰와 찬양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근래에 기억나는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소중한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나의 최애 찬양곡은 어떤 곡인가요?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문자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의 지난 방송들이 모여있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인터뷰와 찬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내와 중학생 아들 한 명과 살아가고 있고 직장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장으로, 교회에서는 예배하며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 힘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입니다. 이 찬송은 힘들거나 마음이 지칠 때마다 자주 부르게 되는 찬송입니다. 삶이 순산할 때보다 어려울 때 이 찬송의 가사가 더 깊이 와닿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임도환입니다. 저는 요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라는 찬양곡을 자주 듣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기타를 치다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은 경쾌한 기타 멜로디와 피아노 선율로 인트로가 시작되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처럼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제 마음속을 채워주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얻는 진정한 기쁨을 알려주었습니다.

0: 가족들의 인터뷰와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6살 황신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무화과 나뭇잎이 바래고입니다.
2: 이 찬양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3: 하박스톤에서 찬양이라서 유치원에서 이거 영상도 봤었고 이거 노래도 들어봤었어요.
2: 그래서 요즘 뭐 재밌는 일 있나요?
3: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거.
2: 요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있어?
3: 동생 생기게 도와주세요.
2: 동생 생기게 도와주세요?

고3, 중3 두 아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뭔가 다 마련해주고 만들어서 아이를 도와준답시고 끌고 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었는데, 요즘에 이 시기가 닥치고 보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기도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따뜻한 밥 해주는 거,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아이가 성실하게 해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짜 맡긴다는 거, 온전히 맡기는 게 뭔지 저는 이제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잘 성장해줘서 고맙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키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엄마는 불안함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걱정하기보다 기도하려고 해. 너희를 늘 응원하려고 한다. 고맙고 사랑해.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찬송가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는 가사가 제 마음을 항상 이렇게 울컥하게 하거든요. 아이들 미래도 내가 붙들고 있고 너의 삶도 내가 인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5살, 6살 손녀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6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시간도 보낼 뿐만 아니라 손녀들하고 아주 정말 옛날 아들 키웠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거기에 더 플러스 되어서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그렇게 재미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나누면서 회복되는 시간을 경험하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나누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가족 식탁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 사랑.

사랑하시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손녀들한테 이 찬양을 불러줘요.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 써있네. 너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 전해주면서 그 찬양을 함께 불러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다양한 가족들의 목소리와 또 소개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 찬양의 식탁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의 근황을 물어보고 또 요즘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함께 경청하고 진솔하게 나누는 따뜻한 가정의 식탁을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주시면 그동안에 마더와이즈 방송이 모여있는 마더와이즈 유튜브 채널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한없는 사랑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내 손을 들어올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받습니다.

0: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하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 FEBC 극동방송입니다.
2: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시간은

0: 광주 화백교회 이승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다윗이 두려웠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이제 소개하자면 그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다 와서 나를 죽이려고 진영을 갖췄습니다. 저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군인들에게 두려움이 오죠. 왜? 죽을까 봐, 다칠까 봐, 전우를 잃을까 봐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실제 전투가 일어나는 거 그 상황하고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하고 언제가 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해보셨군요. 우리 어렸을 때 뭐 맞았어요? 주사기를 불에다 구워가지고 이렇게 놓잖아요. 뭐예요? 불주사. 어린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저도 이제 유치원 좀 다니다 말했지만은 항상 겁을 줘요. 뭐라고 하냐면, 국민학교 가면 불주사 맞는다. 불주사 맞는다. 그러면은 불로 지지겠지. 그러니까 그 공포 때문에 학교를 못 가잖아요. 실제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픕니다. 그러나 그 불안, 우리가 이제 그런 불안을 뭐라고 하냐면 expectation anxiety. 유식한 말씀 죄송하지만 예기 불안이다.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자라보고 놀란 것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한번 뜨끄머니 되고 나면 그런 일이 있기 전부터 두려움이 와요. 예기 불안은요, 심한 사람들은 몇 달 전부터 미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일상생활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 것이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두려움이 왔을까요? 뿐만 아니라 2절에는 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살을 뜯어먹는 존재가 뭐예요? 맹수죠, 맹수.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봤어요?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가 영양 같은 거 있잖아요. 사슴 종류를 칵 잡으면 어디부터 먹어요? 목은 이제 죽이려고 무는 것이고 숨통을 끊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디냐면 바월. 이 배가 제일 맛있어요. 부드럽고 연하고. 그래서 배를 뜯어서 먼저 창자를 뜯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쫙쫙 뜯어서 먹는 이게 지금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이게 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 살을 먹으려고 맹수가 왔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 산채를 어떻게 먹어요? 뜯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지만 마음이 갈기갈기 뜯기는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움도 와요. 참 나에게는 저런 일이 없겠지. 저런 일이 안 와야지. 재수가 없어서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운전하다 장례식장 나오면 돌아서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것이 임할까 봐. 그냥 보다가도 탁 틀어버리고. 이런 TV를 보면 여러분 그런 거 광고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런 광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장례식도 광고를 해서 해야 되니까. 그럼 그거 보면 탁 틀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런 일들이 살이 뜯기는 것 같은 그죠? 일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다가왔죠. 왜?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떤 걸 배경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그죠? 친아들이 배반을 하고 얼마나 마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아들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킬 때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아픔이 올 때 아까 전에 소개했던 월리 사틀리처럼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우리 따라서죠. 두렵지 아니하며.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틀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이 시시각각 다가올 때, 결과 발표가 점점 다가올 때 두려움이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아니할 것이다. 이 두렵지 아니한다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요, 아주 오묘한 표현이에요. 너무 이 오묘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로이라라는 표현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천하 십조 좀 적어놔도 좋아요. 우리가 좀 이 영적인 히브리 백성으로서 히브리어 좀 하나씩은 좀 할 줄 알아야지. 우리 따라서죠. 로이라. 적어놓고 한 번씩 해요. 뭐냐면 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 Never ever. 그죠? 절대도 아니다. 그런 뜻이고, 이라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의 미완료형인데, 야레가 뭐냐? 두려워하다. 미완료형이니까 뭐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두려워하다. 그 두려움이 영원히 지속되다 더하기 로가 들어가니까 정반대가 되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어인 로와 미완료형이 합해지면 영원히 절대로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렵지 아니하며를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영원토록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영원 무궁토록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살이 찢기는 것 같은 그 두려운 소식 가운데에도 담대함으로 극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여호와께서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빛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체가 빛이고 여호와 자체가 구원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죠. 얼굴도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이 어두워요 밝아요? 솔직히 밝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안 돼요? 별로 안 되죠. 근데 가짜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밝은 것 같아요? 진짜라는 분이 95분, 가짜라는 분이 5분.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어도 예수는 나의 빛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어둠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어둠은 견딜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밤에 어두울 때 불을 딱 켜면 방 구석은 나는 물러가기가 싫어 이래가지고 불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구석, 방 구석 한 군데는 어둠으로 있어요 아니면 전체가 밝아져요. 이런 건 실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임하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 다윗은 그것을 친히 경험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담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높은 바위에 논다는 것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 개한테 한번 물려보셨어요? 세파트 같은 거에 대해 한번 물려봐야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죠. 이 전도하다가 개가 쫓아오면 목사님 제일 무서운 게 개거든요. 어렸을 때 물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개가 쫓아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담벼락으로 올라가요. 제가 한번 올라간 적도 있거든요. 올라가면 개가 못 무니까. 그러니까 높은 바위에 올라가면 개가 부를 수가 없어요. 개만 봐도 무서운데 높은 바위로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5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 여호와의 장막을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성막이라고도 표현하고 성소라고도 표현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겠죠. 그런데 성소, 성전, 성막에서 가장 은밀하고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우리 따라서 지성소. 그죠? 지성소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다가 여러분들을 숨겨서 보호하시면 거기로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히브리 역사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도 맘 내킬 때 아무데나 들랑달랑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차례, 언제예요? 대속죄일에 딱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마저도 불경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가 살았는가 알아야 되니까 옷에다 뭘 달아요? 방울을 달아요. 죽었으면 잡아당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은 아무라도 들어갈 수도 없고 침투할 수도 없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오묘한 곳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적군도 어떠한 병마도 다가오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거룩한 방공호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우리를 지키시면 어떠한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4절에 나오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 했던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우리 따라서 한 가지 일. 두 가지라면 어렵고 세 가지라면 복잡하겠지만 성경은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구할 것이다. 그것이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할 것이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여러분 이걸 떠나면 안 돼요. 바쁘면 떠나고 시간 나면 오고 이렇게 하면 보호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안전한 거룩한 방공호에 평생에 여러분 그 거룩한 지성소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그 신실하심, 그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그 주님을 그저 바라보고 그죠? 하나님을 사모한다. 여러분 한 번씩 해보세요. 예배 드릴 때만 하지 말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삶의 현장 가까운데 교회가 있습니까? 조금 제법 좋은 교회는 평일에도 문을 좀 열어놔요.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열쇠를 좀 받아놓고, 조금 선물도 해야겠죠. 아무나한테 열쇠를 안 주니까 비밀번호를 받아놔서 점심이라도 가서, 예배해드리는 날이 아니어도 월요일 같은데 화요일 같은데 혹은 출근하면서 잠깐 들려서, 우리 따라서 하죠. 아버지 저 왔어요. 여러분 이 숙제 내드립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그죠? 아빠 아버지를 하느니라.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저 왔어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한 100번쯤 한다고 하면, 아이고야 누구야, 너 왔구나. 너 왔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네가 왔구나.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한 가지. 우리 따라서 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죠?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요? 아빠 저 왔어요. 그죠? 평일인데도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지금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 잘,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뭐 시간 나면 오고 시간 나면 안 오고, 예배라는 것이 뭐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려지는 것 같죠? 아니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와요. 병상에 있을 때, 수술하고 드러누워 있을 때,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집에 왔을 때, 여호와의 집에 왔을 때,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빨간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기서 어디다 치냐면 여호와의 집에다가 빨간 줄을 쭉 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런 뜻인데, 빼베트 예후아, 그 이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빼베트 아도나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빼베트라는 단어가 이 원어가 뭐냐면 바이트 베트예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집이라는 뜻인데 베트 레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베들레헴이 그 우리말로 뭐죠? 떡집, 빵집. 그 베트 레헴이라는 게 빵, 떡 혹은 고기란 뜻도 있고 음식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틀레헴은 뭐냐면 음식이 풍성한 그런 마을이다. 영원히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는요. 허천병이 뭐예요? 당뇨병은 허천병이라고 하잖아요. 먹어도 먹어도 마시면, 세상의 것은 그렇지만 이 베틀레헴, 영적인 베틀레헴에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죠. 그래서 그 베틀레헴, 그 빵, 영원한 빵 대신 그분이 그 베틀레헴에서 태어나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예. 빵집이니까 빵이 태어나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양식 되신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 섭취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페이트라는 단어가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 시편 21편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죠. 여호와의 집은 성전인데 다윗 시대의 건물로서 빌딩으로서의 성전이 있었어요? 아니면 천막이었어요? 천막이었어요. 천막이었는데 히브리어로 이 천막이라는 이 단어가 미슈칸이나 혹은 오헬이라는 두 가지 단어인데 아직 건물로서 빌딩이 없는 상황에서 베이트란 단어를 쓴 거예요. 건축물로서의 단어를 이 다윗이 썼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베이트는 건물로서의 첫째는 그런 의미. 천막처럼 왔다 갔다 안 하고 영원토록 정해진 그 장소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참여하겠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 이 베이트라는 단어에는 이 건물로서의 하우스라는 뜻도 있지만 패밀리 혹은 홈의 개념이 있어요. 관계적인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내를 영원토록 사랑했던 관식이라는 그 남편이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고생 안 시키려고 열심히 평생 벌어서 집을 한 채 사요. 아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곳 돌아가신 엄마가 살았던 그곳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개농 요즘 자개농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고물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자개농도 갖다 놓고 착 했는데 큰딸의 공부를 제법 잘해가지고 서울로 가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유학을 가고 싶은데 공부를 제일 잘해서 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딸도 부모님한테 부담 주기 싫으니까 안 간다고 막 땡깡을 부리고 그래요. 안 간다고 막 이래요. 아, 그러니까 연기도 참 잘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뭘 팔아요? 집을 팔아요. 팔고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얼마나 허름하고 방도 좁은지 농도 놀 자리가 제대로 없어요. 농을 막 신발장 있는데도 놓고 막 이런 지경이 되니까 누가 제일 미안해요? 남편이 미안하죠. 관식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 아내인 애순이가 그런 말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시집 살아야 할 때도 새빵 살아야 할 때도 당신이 있으면 거기가 그냥 내 집이었지.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후간에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홀로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자녀가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 중 하나가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아서 있으면 그잖아요. 밤이 늦으면 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서 쉬어야 하잖아요. 집에 가서 쉬어. 그러면 안 가지. 왜 안 가? 그러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따라서 당신이 있는 곳이 우리 집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알면 좋겠네요. 당신이 있는 곳 언제든지 그것이 내 집이었어.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그것이 내 집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파이트라고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그 여호와의 그 성전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될 적에 바로 그곳 그것이 좋은 침대가 있고 시원한 에어컨이 돌아가서도 그러겠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내 남편 아내 자녀 안에 그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을 치유하고 그잖아요. 두려움이 물러가죠. 왜? 함께 갈 수 있으니까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죽음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지난주가 담임 목사님 이제 휴가였거든요. 휴가했는데 제가 이제 짧은 인생을 살면서 휴가 때가 되면 다 이게 좋은 데를 가거든요. 휴양지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평생에 처음으로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방콕이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방콕 가 방에 콕 있었다. 혹은 방글라데시 갔다 왔어요. 좋은 데가 방에서 굴러다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방콕 혹은 방글라데시를 다녀왔는데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파이트의 느낌을 나는 게 뭐냐면 좋은 휴양지 호텔 같은 데에서 이렇게 드러누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집에 이제 아무런 예약도 없고 이제 집에 있으니까 쓸쓸하려니 생각했는데 화수, 목, 금, 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루에 한 차례씩 누굴 보내주세요? 우리 따라서 하죠. 사랑하는 사람.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예의 없이 혹시 피곤할까 봐 딱 한 차례씩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보내주세요. 얼마나 행복,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휴양지 호텔에 누워있고 좋은 데 있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진짜구나 이게.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축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오늘 이제 타이타닉 호를 탔던 바로 그 악장님 있잖아요. 그 악장님이나 오늘 이 다윗도, 하틀리도 다윗도 어떠한 공포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 분당 우리 교회 담임이신 이찬수 목사님이 보호하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제가 딱 한 가지를 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하고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일이에요. 그런데 한 여자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애통하게도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예수를 그냥 보통 믿으면 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 뭐 돈이 많으니까 갔는지 잘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보통 남자가 아니고 독실한 불교 집안 남자를 만나버렸어요. 어째 그랬을까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이 여자가 남자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남자를 잘 섬기고 그냥 종처럼 부리듯이 그냥 잘 헌신을 하고 이렇게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갔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가 갈등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갈등이 있으니까 막 남편이 딱 온 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끄집어 내리고 막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닌데 남편이 막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 나는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어라. 헐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막 경찰이 출동을 잡아당기고 막 넥타이를 잡아뜯고 하니까 막.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건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럼 어디로 교회로 가야 돼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제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막 분위기가 살벌해요. 막 또 이제 뭐 경찰들 출동 오는 거 아니야? 뭐 나 그런 예배는 못 드리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상하게 밥은 잘 먹는데 살이 빠지고 시름시름 앓아요. 병원 가서 보니까 악성 종양이 생기는데 3기여요. 수능 일자가 다가오는데 항암 주사를 맞으니까 머리가 싹 빠지고 병이 낫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의사님이 딱 불러서 그래요. 약이 없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능 봐야 되는, 수능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좋은 데 가고 추억을 많이 만드십시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런 거를 다 비껴 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랬는데 이 소리를 딱 들었는데, 신비롭게도 그 엄마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뭐냐? 우리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고치신다. 의사들이 할 것을 다 하고 못 한다고 하니까 이런 믿음이 들어와요. 이찬수 목사님 그걸 몰랐다고 본인이 고백해요. 그 무렵 내가 금요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원래 이찬수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그 장로의 그 고신측이거든요. 아주 보수적이에요. 오직 솔라 스크립처라 완전히 성경만 갖고 하거든요. 방언도 안 해, 뭐 축기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 딱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픈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말해놓고도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속으로, 내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런 말을 하지? 말해놓고도 놀랐어요. 그래놓고는 뭐냐면, 아픈 데다가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엄마가 온 거예요. 딸이랑 와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분당 우리 교회 개척 이후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건 처음인 것 같다. 평소에 조곤조곤 속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막, 천장이 뚫을 정도로 아버지를 외쳤고, 그리고 이런 말도 써놨어요. 난 평생에 공개적으로 축기 귀신 쫓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대로 읽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병만은 떠날지어다. 아멘. 아,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해요. 이분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성도들이 어떻게 아멘 놀랐는지 목사님이 놀래버렸어요. 그 소리 듣고. 그래서 집에 오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몇 달 동안 그런 걸

0: 그래요? 설교만 하면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픈 사람 자리에 석 달을 하는데 이제 그대로 읽게 됩니다. 한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딸하고 엄마랑 갔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암병이 작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있다 또 찍으니까 암병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할렐루야. 암병이 싹 없어졌는데 목사님이 속으로 혹시 재발하겠지, 재발하겠지. 이거를 내가 이 광고를 하더라도 몇 달 지나서 해야지. 그럼 뭐라고 썼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 목사입니다. 이래놓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이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이 희한하게 석 달 동안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 전체가 저에게 임했고 붙잡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오늘 3절 우리 한번 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어쨌다? 두렵지 아니하며 로이라 영은 무궁토록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떨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그런 두려움 앞에도 마음이 차분하고 태어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병이 물러가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항로 앞에 갑작스럽게 암초나 빙산이 부딪힐 때도 있어요. 많이 준비했고 좋은 것만 먹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움을 닥칠 수도 있어요. 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린다거나 빨리 갚으라고 독촉이 올 수도 있겠죠.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자녀들이 그렇게 착한 아들이 갑자기 뭘 주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몰래 도장 빼다 찍어버리는 일도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그런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큰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을 통한 사랑의 그런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방공호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태풍 안에 여러분 태풍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태풍의 눈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경 한 30에서 50km 정도 되는데 신비한 무풍지대 거기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 무풍지대 안에서 태풍의 경로를 따라 태풍이 소멸되기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내 평생의 그런 거룩한 무풍지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광주 하백교회 이승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081번에 2234 광주 하백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